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요. 또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시에는 되도록이면 야외활동을 삼가고요.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계곡과 하천 등 급류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마시고 야영도 금지됩니다. 산비탈과 담장 등 산사태 및 붕괴 위험 지역에서는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지금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월릉교까지 밀립니다.

성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네요.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책 뒤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빳빳한 종이에 대출카드가 들어있었죠.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대출대에 가져가면 사서 선생님께서 빌린 사람의 이름과 그날의 날짜를 적어주셨고요. 책을 반납할 때는 반납 날짜를 적어서 다시 그 봉투에 넣어두셨죠. 그래서 어떤 책은 대출카드에 여러 이름이 적혀있기도 했는데요. 그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보이면 괜히 그 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짝사랑이겠죠. 책 한 권에도 마음이 요동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그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8월 18일 금요일 첫 곡. 참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이선희,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추억의 책장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책장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책 표지는 한 교과목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나 안에 내용은 딱 한 권이었다는 사실. 음악 이론 책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독서가 이른바 힙한 문화로 떠오르면서 텍스트 힙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술집 대신 서점을 찾고 술자리 대신 책을 읽는 모습이 새로운 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서점이나 도서관처럼 책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도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0: 도서관 예전에도 참 많이 갔었어요. 조용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책 냄새. 괜히 기분이 좋아요. 공부 많이 한 것 같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 집 근처에도 도서관이 꽤 있더라고요. 찾는 책이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상호대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 이번 주말에는 저도 가까운 도서관에 들어서 그 텍스트 TV 한번 동참해볼까요? 받아줄려나? 텍스트 힙만 동참하고 책을 한 번만 어떡하지? 자, 함춘의 폭성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할 계획입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에 있었던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0: 하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센 부근 1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이 사고 여파로 뒤로 2km 구간 정체고 반대 목포 방면으로도 반대편 1차로에는 사고 잔재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로 1km 구간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가 속도가 줄어 있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강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 줄어 있고요. 오늘 서울대학교는 후기 학기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변 도로 혼잡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우린 좀 봐봐 행진서 아빠 웃어봐 허파에 바람 찼어 난 바람 났어

오늘도 핫팟송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두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실 시간 되었어요.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 나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두 시간 전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오지 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남양주부터 토평 사이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성산 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 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사고도 있어서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0: TBS 정원뉴스입니다. 한미연합 물지연습 축소 이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던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가 다음 달에 정상 실시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년 프리덤 엣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엣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3차례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성과급과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공장 이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 등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외국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공공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협업 기반의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민생안정대책에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도록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계획이 담깁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수출이 5년 만에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액 기준으로 16개 광역지자체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며 수출 성장세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출액은 경기가 195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수출 증가율은 제주가 28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팔 대홍수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급증했고 실종자 수도 91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기준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 홍수로 359명이 숨지고 91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고 BBC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입됐다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는 가운데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4도, 습도는 6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아, 네팔 티벳 지역의 홍수 소식으로 마음들이 무겁고 안타까우시죠. 빙하호에서의 붕괴로 발생한 홍수다라고 하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기후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팔의 탄소 배출 누적량을 보니까 0.1%에 불과합니다. 어떤 나라는 벌써 100%를 넘긴 나라도 있는데 네팔은 겨우 0.1%죠. 또 개발에 열광하는 나라들이 숲을 파헤치는 그 중에도 네팔은 지난 25년 동안 나라의 숲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팔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에 가장 먼저 가장 참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가장 적게 탄소를 배출했죠. 숲은 가장 많이 키운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부자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후 부정의에 대한 고민은 고민이고요. 당장은 실종된 사람들의 구조 소식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다해 소원하는 금요일 점심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우 씨입니다.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최영진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MZ세대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는 영크크 트렌드 사전. 오늘은 슬림 맥싱이라고 합니다. 저 뭔지 모릅니다. 슬림 맥싱. 처음 듣는 말인데 오늘 크게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변상욱 씨의 인기 코너 복잡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분석하는 동상이변. 강전의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럼 새로운 전매추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네,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네. 최영진입니다.
1: 네. 첫 번째 메뉴는 뭡니까?
2: 자,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입니다.
1: 12년? 아, 예.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제 1심 선고들이 나오는군요.
2: 그렇습니다. 그 내란 당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 침투해서 뭐 체포하려고 했던 내란에 이제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 이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자, 뭐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에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돼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방해 시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1: 네. 자, 군인이면 지휘 체계가 있고 네. 위에서 한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묘한 이게 어떤 올가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맡은 지휘 역할에 대해서 각각 형량이 어떤지를 잘 봐야 됩니다.
2: 예.
1: 요럴 때 요렇게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 네.
1: 그럴 경우 몇 년의 징역형인가 보죠.
2: 자, 일단 뭐 김현태 전 단장에게는 이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고요. 예. 이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내란 당시에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 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가 10년. 됐습니다.
1: 아,
2: 자, 그리고 그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1: 예.
2: 이 밖에 이제 당시 국회도 국회로 간 병력이 있고 선관위로 간
1: 그렇죠.
2: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선관위 전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백여단 2사업단장은 각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1: 예. 국회 선관위 그러나 다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형이 무겁군요.
2: 네.
1: 아 밑으로 내려가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7년입니다. 12년에서 7년.
2: 네.
1: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명령을 받았을 때 군인들 참 이게 야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2: 네.
1: 뭐 불법기업에 가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됐겠지만 재판부가 각각 그 양형 이유를 얘기했을 겁니다.
2: 그렇습니다. 이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 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과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상관 명령에 맹종을 해서 군과 국가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대한민국 위상을 실추시켰다라고 네.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1: 국방부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지휘서신을 통해서 군 장승 장병들이 외우게 해야 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1: 우리가
2: 그렇습니다.
1: 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2: 예.
1: 재판부 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과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2: 네.
1: 아, 요 구절.
2: 그러니까 일단 뭐 그게 중요한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순히 이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례를 잘 알려서
1: 그렇죠.
2: 추후에는 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1: 맞습니다.
2: 같습니다.
1: 네. 근데 김현태 전 단장은 말이 막 바뀌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한 적도 있었어요.
2: 자, 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1: 네.
2: 재판부가 김현태 전 단장을 콕 집어서 피고인은 계속 계엄이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1: 예.
2: 심지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이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탈했거든요.
1: 예.
2: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의 유튜브에 나와서 국회를 거닐면서 아, 그 내란 당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날 너무 추웠다.
1: 예.
2: 옷 따뜻하게 입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 전한길 씨와 함께 다니면서 뭔가 이제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고 내란을
1: 예.
2: 좀 조롱했었죠. 당시에.
1: 아,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어요.
2: 지방선거 출마했었잖아요.
1: 아, 참나.
2: 올해 1월입니다. 국방부에서 파면된 후에 그 유튜버 전한길과 함께 활동하면서 극우 행보를 보였고 특히 참 말도 안 되죠. 63 지방선거에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계양을.
1: 예. 예,
2: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었습니다.
1: 아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고요. 국민의 군대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예. 국민의 예. 군대입니다. 이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는
2: 네.
1: 그런 군인의 집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2: 네. 네팔 홍수에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 안전 지역 이송입니다.
1: 아, 예,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2: 네.
1: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392명 사망에
2: 예.
1: 거의 600명 정도의 실종 막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있어요.
1: 자, 지금 예.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확인을 좀 하고 왔는데 예. 이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92명이고요. 예. 지금 실종자가 1,468명입니다. 아. 이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은데 일단 대홍수가 발생한 곳이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특히 이곳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일단 여기가 성지순례 예, 장이고 예, 그리고 예. 여기가 이제 그 히말라야 산악지대가 전 세계 등반객과 암벽 등반가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 실종자 사상자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예.
1: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가 되는 게요. 이 대규모 토사가 쌓여 있고 지형까지 좀 험난한 상황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지금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2차 대홍수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아무튼 뭐 잠깐 방송 준비하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 또 숫자가 늘려요.
1: 그렇습니다.
0: 늘어나 있고 늘어나 있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라.
1: 예. 예.
0: 근데 일단 우리 국민 10명이 홍수로 고립이 됐다가 예. 지금 9명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는 거죠.
1: 그렇죠. 일단은 네팔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을 구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0: 예.
1: 그 나머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0: 예.
1: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장 소장으로
0: 소장님이.
1: 주 네팔 대사관 영사와 행정직원 2명이 함께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0: 예.
1: 이들은 이제 다른 외국인들과 뭐 현지인들과 함께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헬리콥터를 안 탄 거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될 일을 마저 해야
1: 그렇죠.
0: 된다고 생각하신
1: 거
0: 네, 같네요.
1: 맞아 하고 이제 예. 오겠다라는 거고요.
0: 예, 근데 여기서 피해나 일단 피신하신 분들 몸은 괜찮으신가요?
1: 예, 일단 뭐 외교부 관계자가 이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0: 예.
1: 필요한 식수, 식량, 의료품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분들과 또 별도로 연락이 끊긴 한국분 9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0: 그렇죠. 예.
1: 여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모두 9명의 우리 국민이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0: 예.
1: 예.
0: 아이고, 무사히 돌아오시길 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 예.
0: 지금 정부도 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1: 네.
0: 신속 대응팀을 네팔로 급파를 했습니다.
1: 네네.
0: 자,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1: 예, 좀 오디세이 안표 막는답니다.
0: 아, 제가 굳이 이렇게 영화관에 안 가는데도 안표가 많이 나도는군요.
1: 아니, 근데 혹시 오디세이는 안 보셨나요?
0: 예, 저는 남들이 막 가서 보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1: 아,
0: 그런 타입입니다. 예.
1: 아, 그렇군요. 예.
0: 아, 근데,
1: 네.
0: 근데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1: 네.
0: 또 안표가 또 생기는군요.
1: 자, 지금요. 그러니까 영화 오디세이 그 IMAX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0: 예.
1: 예, 거기가 이제 뭐 영화를 굉장히 좀 생동감 있게 보게 하는 용산에 이제 IMAX라고 하는 영화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안표 거래가 잇따랐어요.
0: 예.
1: 그래서 용산 아이파크몰 IMAX에 그 예매 가능한 티켓 수를 지금 제한한다고 합니다.
0: 예.
1: 예.
0: 저는 어제 저녁에
1: 예.
0: 용산 아이파크에 시사회가 있었어요. 아감이라는 영화입니다.
1: 예, 예.
0: 의미 있는 영화인데.
1: 예.
0: 거기 가려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지역에 출장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만 아 용산 아이파크 가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까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근데
1: 예.
0: 그러면 얼마예요 가격이?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IMAX 영화 티켓 한 장이 한 2만 원 정도인데
0: 예.
1: 무려 5배가 넘는 한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0: 아.
1: 그리고 실제로 최대 30만 원으로 티켓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어요.
0: 아니 그 뭐 누가 일찍 본 사람들에게 뭐 어떤 베네핏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1: 그렇죠,
0: 우리
1: 그렇죠.
0: 사회에서.
1: 예, 그러니까 뭐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수요를 좀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표가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0: 예.
1: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안표 관련 제보 접수 창구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참. 그러니까 왜 제가 다 열풍이 끝난 다음에 슬그머니 느긋하게 가서 보는지
1: 예.
0: 이해하시겠군요. 근데
1: 예.
0: 아이파크몰에
1: 예.
0: IMAX로 몰려간단 말이죠.
1: 그렇죠.
0: 왜 여기서 봐야 되느냐.
1: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0: 왜 여기를 이렇게 고집하는가.
1: 일단 용산 아이파크몰의 IMAX가 이른바 그 용아맥이라고 하는데
0: 예.
1: 저도 이거 사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화려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냥 저는 영화 한 편 본다는 생각이 이제 있는데
0: 예.
1: 1.43대 1 화면 비율이
0: 그렇죠.
1: 있대요.
0: 예, 예.
1: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촬영본이 이렇게 잘리지 않은 상영관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훌륭한 영화니까 예.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0: 라는 심리가 발동해서 이 용암액에서 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회당 예매할 수 있는 티켓 수가 최대 4매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1: 한 사람이 가봤자 살 수 있는 건 4장까지.
0: 예. 예. 하루에 예매할 수 있는 티켓 그 양도 이제 4매로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안표 거래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 행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철저하게 좀 잡아내겠다,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아, 그동안 우리 영화업계 좀 힘들었습니다.
0: 힘들었습니다.
1: 예, 이때 좀 어떻게 붐을 예. 확 일으켜서 좋은 작품들이 계속 환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0: 예.
1: 근데 그럼 오디세이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봤을까요?
0: 일단 오디세이는 이제 지난 5일에 개봉을 했는데 현재 이제 765만 6천 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요.
1: 예.
0: 일단은 뭐 왕가 사는 남자가 1700만 예. 그리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826만 3천 명. 그래서 지금 오디세이가 흥행순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1: 아,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쯤 본 다음에 제가
0: 뒤늦게
1: 근데
0: 편안하게.
1: 아니, 근데 한 영화에 이렇게 쏠리는 거 저는 사실 원하진 않습니다.
0: 아주 골고루.
1: 예예예. 예, 예. 예. 아주 힘들고 다루기가 까다로운 주제를 소화해낸 뭐 예술 영화라든가.
0: 예예예. 예, 예.
1: 그다음에 인디 영화도 좋고. 저 작은 영화들도 많이 좀 사랑해 주셔서 골고루 좀 그렇지. 문화가 다양성을 갖고 살아났으면 하는 거거든요.
0: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 또 심리가 어떤 거냐면 영화가 네. 한창 인기 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 끼지 못하는
1: 예.
0: 나도 저걸 보고 이제 같이 대화에 좀 어우러지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 그러네요. 그런 것 때문에 영화가 한창 반짝거리면 다 몰려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좀 불공평한 게 어떨 때는 그거 아직도 안 봤냐 그러고 또 예. 어떨 때는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아이고 어렵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근데 최영진 아나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못 만난다고요?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 거를 좀 줄이고 이제 여기서 왔었는데
1: 네.
0: 기존 하고 있는 방송에 좀 타격이 있다 보니까
1: 예.
0: 예,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1: 그러십시오.
0: 다음에 또 좀
1: 예.
0: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1: 예. 예, 오늘 마지막 출연인데 아쉽지만 그동안 감사했고
0: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때 또 다시 만나기
0: 네.
1: 바라겠습니다. 혹시 네. 내가 최하나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브리퍼로서 아시는 분 예, 자진해서 접수해 주십시오. 네, 시행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방콕 트렌드 사전 오늘도 MZ 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자, 아까 뭐 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모르는 단어를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 뭐죠? 오늘 주제가?
1: 오늘은 복을 가져왔습니다.
0: 복.
1: 네.
0: 아, 복 좋죠. 예. 그러면 먹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해요?
1: 복을 요즘은 인테리어에 쓰고 있는데요. 이른바 운테리어입니다.
0: 뭐 중국 가면 식당마다 다 복자가 입구에 크게 조각이 돼 있죠. 그런 네. 건가? 운테리어?
1: 네.
0: 뭐와 뭘 합치면 운테리어?
1: 운과 인테리어를 합친 말입니다.
0: 행운의 운과 네. 인테리어의 테리어.
1: 네.
0: 아, 그럼 결국 그럼 장식이라든가 집의 꾸밈 자체가 네. 복, 운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꾸미는 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좀 기운까지 기운. 집 안에 들여다 놓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액마귀 명태 같은 거 있잖아요.
0: 아, 네. 명태. 네. 요새 그런 것도 써요? 아직?
1: 요즘은 쓰기는 하는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0: 어떻게?
1: 네, 예전에는 좀 말린 명태라 그러면은 무섭기도 하고
0: 무서워하는 사람 많던데. 네,
1: 냄새도 좀 나고 그렇죠, 벌레도 꼬였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 천으로 인형으로 만든다든지 나무로 좀 귀엽게 만들어서 문 앞에 걸어놓기도 하고 좀 그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패브릭으로 만든 거 한번 본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예. 요즘 유행이거든요.
0: 그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커다란 호랑이 그림 하나 걸어놓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레트로입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가 새로 발견해갖고 자기들이 소화해내는 겁니까?
1: 아무래도 예전부터 있었던 풍습인데 예.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낸 거죠.

0: 또 명태만 있는 게 아니라 달, 항아리, 소금 단지, 네잎 클로버 등뭐 행운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오브제 같은 거를 집안 곳곳에 놔두면서 좀 행운을 빌고 그러곤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불만이었던 게,
0: 네.
1: 뭐,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면은 뭐 커다란 눈을 걸어놓기도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뭐 귀신을 쫓는다고 무슨 뭐 커다란 장식품을 걸으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면 갠지스나 히말라야에서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문화 속에도 많은데 했는데, 아,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태 얘기가 나왔고, 또뭐 있습니까? 네잎클로버와 소금단지, 그 다음에
0: 뭐 달항아리 같은 게
1: 달항아리?
0: 대표적이죠. 네.
1: 아.
0: 그러니까 뭐 보름달처럼 둥글고 이제 넉넉한 모양 때문에 풍요나 다산을 빌다고 하는데 이제 항아리의 넉넉한 기운이 재물을 담아주는 금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아, 얼마 전에 큰 카페에 갔는데, 포토 존 고기에 큰 하얀 항아리, 빛나는 항아리가 있던데,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 모양이네. 근데 이런 항아리 하나 탁 놓고 있으면 마음은 괜히 든든하기도 하겠네요.
0: 통장 잔고는 비어 있지만 항아리는 가득 차 있는 거죠.
1: 아이고, 조금 슬픕니다. 예. 통장은 못 채워도 뭐 이런 걸로라도 마음을 꼭 채우는 거 괜찮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이라도 미리 채워두자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이런 미신적 요소가 좀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탈바꿈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장벽이 많이 낮아졌대요.
1: 아, 예.
0: 예전에는 부적을 산다 이러면 괜히 좀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냥 귀여워서 명태 키링 하나 샀어. 그냥 달항아리 예뻐서 샀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 이사하면서 달 항아리 같은 거다 내버린 게 아쉬워지네.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0: 그쵸.
1: 예쁜 소품을 장만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0: 네, 예쁜 소품을 장만하는데 왠지 기운까지 좋다. 이런 게 곁들여져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럭키 맥싱입니다.
1: 아, 아까 얘기했던 게 내가 럭키 맥싱인데
0: 네.
1: 원고에 써 있으니까 그냥 읽기만 했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릅니다. 럭키 맥싱.
0: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슬림 맥싱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비슷한 말이에요. 럭키,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와 맥싱, 최대로 끌어올린다.
1: 예. 나의 운과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0: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0: 이제 좋은 기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뭐 행운의 물건을
1: 하고.
0: 사고, 공간을 꾸미고, 뭐 운세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1: 비싼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거는 다 하는군요. 아,
0: 그렇습니다.
1: 운을 찾아다니고 긁어 모으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단순한 유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게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1: 네?
0: 지난해 조사에서 행운의 아이템을 가져본 경험이 10대가 49.5%, 20대가 40.5%로 젊은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대요.
1: 예.
0: 그리고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최근 1년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액막이나 행운, 명태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상품의 판매 규모가 전년보다 37%나 증가했대요.
1: 자, 이거 대부분 이제 MZ세대들이 산 거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마그넷 같은 경우 하나만 산다 하더라도 가격이 꽤 있던데 이런 것들 다사 모으려면 청년들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데 이런 것도 사시는군요.
0: 오히려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청년 세대가 마냥 낙관적이어서 운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좀 취업은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집 사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 사람한테 필요한 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고 좋은 기운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이런 게좀 실제로 전문가들이 행운을 바라는 행동이 좀 불확실성을 견디게 해주는 하나의 좀
1: 네.
0: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준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불확실성을 견디게 해주는 아까 심리적 완충제.
0: 네.
1: 아, 맞아. 그 이해가 가네요. 근데 좋은 기운이 있는 걸 집에다 잔뜩 쌓아놓는 게 아니라 아까 좋은 장소도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0: 그렇습니다. 요즘 갑자기 뜨고 있는 곳이 관악산이에요.
1: 관악산은 주로 은퇴자들이 가는 곳이었는데.
0: 요즘에 최근 이런 지난 1월에 한 역술인이 방송에서 운이 안 풀리면 관악산에 가라라는 말을 하고 난 뒤부터 2030 세대들이 관악산을 크게 찾고 있습니다.
1: 예. 높은 산에 가서 뭐한해 첫날이라든가 이럴 때 정기를 갖다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관악산에 가서 그러면 뭐 소원을 빌고 인증샷 찍고 이러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몰려서
1: 예?
0: 최근에는 인증샷 찍는데 100m 가까이 줄을 서기도 했대요.
1: 아니,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인증샷 찍으려고 기다리는 게더 지치겠는데?
0: 네, 그래서 이제.

0: 평소보다 등산객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게 산 MBTI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1: 산 MBTI. MBTI는 성격이나 캐릭터를 분석하는 거 아닌가요? 산에도 그런 게 있어요?
0: 네. 뭐 MBTI처럼 과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성향이나 기질에 맞는 산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1: 예. 뭔가 이해는 갑니다. 태백산은 예로부터 이런 기운, 네. 지리산은 그거보다는 더 따뜻하고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기운,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아, 이런 MBTI를.
0: 네.
1: 아, 저는 그럼 어느 산을 가야 되나?
0: 기자님은 같이 산부터 올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관악산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럼 체력 검사를 먼저 하고 훈련도 좀 해야 되는군요. 예. 못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뭐 이런 걱정도 해보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붐이 되다 보면 아 그래도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 이런 것보다는 혹시 진짜 좀 너무 믿어버리는 거 아닐까? 너무 많이 이런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어요?
0: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세대가 단순히 미신에 빠져있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게 뭐 취업도 집도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런 방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명태 하나 걸어 놓고 좋은 기운 받겠다고 찾아가고 이런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 과학적으로 뭐 이게 합리적으로 어떻다에 이전에 이 고단한 삶 속에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 그것도 네. 하긴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면서 뭐 주의할 점도 물론 있죠. 예. 뭐 액막이 명태 하나 걸어놓고 좀 기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이거를 사야 돼, 꼭 이 뭐 부적을 써야 돼 하는 거는 다른 거니까요.
1: 네. 근데 외국인 청년들도 갑니까?
0: 외국인 청년들도 많이 간다고요.
1: 많이 간대요?
0: 네.
1: 자,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2054님, 저도 명태 키링 달고 다녀요. 오, 명태 키링,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한번 가서 뒤져봐야겠네요. 맨날 가는 가게에 이렇게 저렇게 매달려 있긴 하던데. 알겠습니다. 결국, 아, 버티고, 스스로 긍정하는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약간의 굿즈들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영크크 트렌드 사전, 운테리어 관악산의 산 MBTI까지 아,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MG평론가 김인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같은 사안을 두고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일 수 있죠. 특히 정치사안들 동상이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보죠. 갤럽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2%. 갤럽조사상으로는 취임 후에 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눈여겨본 수치들을 한 번씩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건 갤럽 여론조사로 기준을 잡으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0%대보다도 조금 낮게 나온 지표가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왜냐하면 3자로 가면 이제 그땐 되게 위험신호다라고 또 뭐 유시민 작가가 뭐 얘기한 바도 있고 예. 했는데 40%대를 유지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요인이 있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뭐 여야 공이 치르면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는 있고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그 갈등을 후유증을 치유하는 게 지도부의 대단 하는 급선무다.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부동산이나 이런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당정이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예. 강 대변인.
2: 어쨌든 국민의힘 쪽.

0: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에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도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당정청 간에도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근데 또 갑작스럽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의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의 협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도부도 바뀌었습니다만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반등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뭐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8월 25일부터 27일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겁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무선전화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고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실려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강 대변인이 얘기하신 네. 반등의 모멘텀이 없는 요인들이 쭉 깔려 있어서 이걸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라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2: 저는 이 그러니까 많은 뭐 평론가나 이제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역대 정권들이 한번 데드크로스를 이루면 반등은 안 됐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많이 이제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박해서 뭐 어느 정부 때는 아니었고 뭐 막 그런 게 뭐 네다섯 차례 되고 이랬는데 그걸 뭐 다 옮길 건 아니고 다만 예. 저희의 이 이른바 하락 국면이란 걸 전제했을 때. 집권 초예요. 지금 상당히. 네. 이제 과거 정부에서 한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못 마련했을 때와는 정치적인 여건과 환경이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당내 갈등 요소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이게 그러니까 뭐 주가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거시경제 지표는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게 어떤 민생 현장에서 체감으로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 큰 문제의식은 여건이면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뭐 세계적인 경제기구에서도 경제성장률 높여잡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쭉 내려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서 경제 여건이 나쁘진 않다는 점. 부동산이 크게 지금 이 지지율에 대해서 부정평가에서는 뭐 다른 요새도 그렇지만 한 1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로 보여져요. 뭐 1가구 1주택 비가구여도 이거는 규제하겠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에서도 넣고 이런 부분을 당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거죠. 종부세 대상에서 빼자. 그러면 거의 조율 단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또 시장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오세훈 시장과도 계속해서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러면 저는 지지율 반등은 또 집권 초반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까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이 압도적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2위가 검찰 권한 축소예요. 이제 10월 2일부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지기도 예, 예. 합니다만 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넘어서서 제주에서의 실종 사건 이 부분도 결국 국민들께서는 경찰이라는 기관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와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남일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도부가 제주에 내려갑니다. 예. 현장을 확인을 하러 가는데 사실 이런 이 정도 사안이 있으면은 여당 대표가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저께 안동에서 민주당이 최고위를 열었더라고요. 요즘 예. 현장 최고위를 하고 있는데 안동은 뭐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데를 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주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최근에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뭐 이진숙 의원에게는 여자 전두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민생이 아닌 너무 어떠한 뭐랄까요. 정무적인 다툼에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이 지지율을 보았을 때 민주당 지지율도 또 소폭 하락한 부분들이 이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한 2%포인트 정도?
2: 네, 예, 그렇군요.

0: 질환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눈여겨본 거는 중도층에서의 비율이에요. 중도층에서 그래도 민주 쪽이 37 정도 나왔고 국힘 쪽이 한 18. 근데 국힘은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은 25였는데 중도층에서 따지면은 18로 내려가고 민주당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중도층에서 38이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도층에서 이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다면 이것을 공략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국힘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공략 쪽이 아니라 핵심 지지층을 지키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거기에서 당에서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봅니다.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어요?
1: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유시민 작가 발언에서도 그렇고 구조적 다수와 관련한 노선과 막 이런 막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라는 게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하고 내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러졌던 대선 민주당으로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은 우호적인 상황이었는데 과반을 못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변수도 있고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집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해서 민생 책임지고 책임정당으로 계속 이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주목해서 표까지 던져주신 분들 중에는 정통 지지층도 있지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찍으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편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중도층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뉴 이재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겠다를 갖고 틀렸다고 저는 말할 건 아니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선점하면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것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민주당은 할 것 같아요. 네. 중도층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으니까.
1: 맞습니다.
0: 자, 국힘 쪽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2: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그냥 횡보하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잘 못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질책이 있었다. 이것이 네.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 1년 내내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제 당비 납부하는 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당원들은 본인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원 직선제도 지금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습니다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께서 조금은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간에 보완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제 연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연찬에 모셔온 게 정정식 원내대표였어요. 정정식 원내대표도 중도 확장적인 모습보다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동현 대표 1년 내내 사퇴 압박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포스트 장동혁으로서의 입지를 다지시려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그 네 분에 대한 징계 이후로 당내에서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안 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0: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호 예. 어떻게 보면 국힘 쪽 진영에서의 그래도 나이 드신 분 중에 수장이죠. 좌장격이신데 방송에 나와서는 장 대표가 그만두면 다 그냥 잘 되는 건데 뭘 그걸 안 내려오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도 직접 뛰어들려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는데 자기도 뭐 한마디 거두려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그 방송 들었는데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등장에 굉장히 파한대소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웃음으로 느껴졌거든요. 정치자로서는.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역할과 롤이 있다고 판단하시기보단 지금의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의 어른이자 또 이제 고문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 중심에는 장동혁이라는 지금 당대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대단히 강력하게 갖고 있어서 쇄신의 가장 핵심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는 건데 그걸 모르냐 이렇게 일갈하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0: 당대표가 내려오면 다 해결되겠구만이라고 네.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르신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라고 해야 됩니까?
2: 저는 그 진단 자체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넘버2인 원내대표조차도 중도 확장적인 모습보다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징계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경찰에서 저희 국민의힘 서버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경찰의 수사도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만둔다라고 해서 그 다음 지도부가 공천권과는 별개로 과연 장동혁 대표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100만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랄까요? 소장파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 국민의힘이 중도보수적인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네. 특징이 겁나는 게 없어 별로. 그리고 말을 간단하게 해버려 그냥 대충. 그러니까 아마 이재호 고문님의 아마 그 지금 말도 그런 것일 겁니다. 그냥 큰 틀에서 대표가 웬만큼 양보를 좀 해라. 아마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NBS 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의 전국의 1,001명을 조사한 거고 신뢰 수준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화 면접 조사고요. 응답률은 15.4%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역시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만. 자,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하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 동의합니다가 63, 동의하지 않는다가 28, 두 배가 넘어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1: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이 거듭 이 백드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다 기재해놓고 연임 안 한다고 얘기해라. 뭐 재판하겠다고 뭐 얘기해라. 이렇게 굉장히 정치 수위,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뭐랄까요. 퍼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국민 여론이 하라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때 이제 국회의장의 어떤 발언 이후에 그거를 추가로 설명하고 이제 해명하는 국면에서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청와대의 입장인 거고 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의 결단이에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라는 그 종용이 무슨 의미인지 좀 물음표고요. 입에 담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헌법적일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안 지킬 거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본인이 육성으로 직접 설명까지 했는데 괜히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분위기를 모른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등 떠밀리듯이 얘기한다?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정도로 됐으면 이게 하나의 또 카드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걸 언제든지 또 활용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걸 놓쳐버리는 결과일 수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 아니요, 말씀하시죠.
2: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고, 민주당이 잘해서 여당 된 거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당시로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 외에 대안이 없었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딱 부러진 대선 후보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들이 잘해서 정권을 가져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너무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아까 한국갤럽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중에 본인 재판 회피도 있었거든요. 국민들께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개헌의 과정에서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장마저도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대통령이 결자 해지로 본인의 육성으로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임기가 끝났을 때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재판을 받겠다는 것도 역시 선언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없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장 대변인 두 번째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라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 쓰기는 너무 아깝고 네, 큰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쓱 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라고 카드로 쓸 가능성도 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은근히 들었습니다.
2: 그런데 그 카드 쓸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0: 지금인
2: 아까
0: 것 같아요.
2: 왜냐하면 여론조사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는데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발언으로서 저는 반등 모멘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좀 아깝지 않나요? 총선 가까이 가서
2: 근데 최근에 뭐 유시민 씨가 얘기한 3자 들어간 여론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0: 그래.
2: 이거 브레이크 맞아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브레이크를 한번 걸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 궁금한 거. 아까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하면서 빼먹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일 또 눈길이 가는 거 하나는 조국 혁신당 4%, 개혁신당 3% 뭐 이런 숫자였어요. 자, 조국 혁신당이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합 추진단도 띄우면서 중도 보수 인사도 영입하겠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약간의 뭐 낌새 이런 걸 갖다 내보인 것 같은데 또 조국 혁신당은 뭐 이것저것 모아서 덩치 키우는데 우리가 끼어들어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노선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합당, 연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까?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서 연찬회 때 네. 이제 왼쪽을 조금 더 좀 보듬어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낳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도 뭔가 더 좀 긴밀하게 합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냉랭하잖아요.
0: 예.
1: 아니 뭐 우리를 뭐 하나의 뭐 수단으로 보는 거야.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전략상 너무 당연한 태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수 정당이에요. 12석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적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안착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그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과 합당이 대단히 절실한 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아유 좋습니다. 얼른 하시죠라고 하면은 협상력이 확 떨어지고 쪼그라들고
0: 몸값을 키운다.
1: 예,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평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없지 않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0: 네. 네.
2: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 논의를 띄웠을 때
0: 네.
2: 저는 갑을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국 대표에게 조국 혁신당은 모든 것을 이림을 했었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는 그때 뭐 명절 전까지 안을 가져와라.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정말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이제 대표 아니죠. 조국 전 대표가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선거를 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은 실질적으로 한 명의 대권주자로서 뭉쳐져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는 합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당의 통합을 위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었던 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뭐 다 대통합 추진단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 저렇게 뭐 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굳이 읍소하는 모양새로 합당을 진행할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보여주기식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거 말고 국힘하고 개혁신당하고의 관계는 네. 뭐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2: 저희는 다음번 총선 전에는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도 작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결국 합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자강론이 아직까지도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갑작스럽게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뭐 전당대회를 비대위라는 규정이 없대요. 당원당규상. 그래서 예.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도보수 쪽의 개혁신당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장동현 대표의 체제에서는 강성보수층들에게 소구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합당이라든지 함께한다는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보지만 총선 전에는 합당이든 아니면은 전략적인 연대든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무튼 요즘 지역을 쭉 돌면서 약간 변화된 여론을 그냥 두 대변인께 전해드린다면 민주당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제가 받게 되는 질문은 다음 총선은 도대체 몇 석이나 될까요? 이 질문이 먼저 나와요. 아마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을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 질문은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고 계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국힘이 어떻게 될까요? 보다도. 그래서 야, 두 당이 하나는 존재감을 위해서 하나는 뭔가 지금 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들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여론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사람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오의 네. 티오로즈 변상욱 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요. 또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됩니다. 호우 시에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고요.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요. 양재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지금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여의도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한남대교 지나서 성수대교까지는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방면으로는 원효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는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뭔가를 결제하거나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있죠. 이거 꼼꼼히 챙겨 쓰는 분들도 있지만 유효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포인트가 돈으로만 따져도 매년 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챙기지 않아서 아깝게 사라지는 게 포인트만은 아니겠죠. 언제 한번 보자 이런 말만 하고 여태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 전화가 올 때마다 바쁘다면서 짧게 짧게 끊었던 부모님과의 통화, 또 읽으려고 사둔 채 지금도 책장에 꽂혀만 있는 책들, 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자 하면서 미뤄둔 여행까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서 소중한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도 우리 마음도 시간도 사라져버리기 전에 잘 챙기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역주행의 기적을 쓰고 있는 리센의 러브 어택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든든하게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그리고 정영환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예, 아유,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예. 오늘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TBS 시민의 방송 이렇게 치시면 라이브로 또 함께하실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팀장님 예. 재무전문가시지만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예, 미모가 빛을 발하시는 두 분과 오늘 든든하게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머니특별쇼 오늘 문 열면서 이런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하다가 계속 못하고 있는 것들, 밀어놓은 것들 혹시 두 팀장님도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저는 그 금고를 최근에 샀어요.
0: 금고? 개인
1: 네,
0: 금고?
1: 네, 개인 금고를 해가지고.
0: 뭐가 많으신가 보다.
1: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취미는 아닌데, 금을 좀 사서 모으는 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0: 그 정도 되면 왠지 지금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1: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하게라도, 예. 네, 그냥 금을 조금씩 사다가 모아놓는 걸 하다가, 예. 예전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왜 그 영화 보면, 좀 이렇게 현금 같은 거를 이렇게 금고에다 모아놓고 예, 그렇죠. 필요할 때 빼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요즘에 현금이 좀 그렇게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현금이 조금 생기면 해봐야지 했는데
0: 그러니까 밀어놨던 걸 요즘 예. 실천하고 계신 그런 거
2: 주로 탈세 목적으로
0: 아니 꼭 그렇게 나쁘게 하면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막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중에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이런 그 개념을 딱 그냥 현실화
1: 맞아요.
0: 실현하는 거잖아요.
1: 비상금 개념으로.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통장에서 뽑아 쓰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너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으로 가면 거액의
2: 그쵸,
0: 뭐
2: 거액의.
0: 그런 네. 쪽으로 또 은밀한 뭐 이런 걸로 가면
2: 조심하세요. 도둑 들을 수 있어요.
1: 그 정도의 돈이면 뭐 행복하겠지만
0: 지금
1: 뭐.
0: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라고 믿고. 네. 네. 아니, 우리 정영환 팀장님은요.
2: 저는 약간 저런 것보다는 다른 게 한데
0: 저런 거라고 표현하시면
2: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뭔가 조금 그렇죠. 큰 건 아니고. 네. 저는 요리를 좀 보고 싶어요.
0: 아, 요리?
2: 네,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은데, 네, 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예. 취사병으로서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이 재미를 좀 보긴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걸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좀 맛있는 거 내가 좀 만들어보자라는 좀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긴 한데.
1: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취사병 4개월에서 5개월 한 걸 가지고, 예. 저한테 그렇게 본인은 요리를 잘한다면서.
2: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요. 주제를 좀 재무 전문 이런 쪽으로, 네. 이분들을 돋보이는 쪽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1: 아니, 실제로 잘하긴 해요. 실제로.
0: 예예 예, 알겠습니다.
2: 이렇게 끊으시나요?
0: 이 두 분은 어쨌든 재무 전문가라는 거 저희가 잊지 않고 오늘 한 시간 함께할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일상

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은 다 이쪽으로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문자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 실시간 상담 들어오는 거 소화하는 중에도 계속 저희 보고 있거든요. 게시판을. 예.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이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번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을 유발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우선 121억 9천만 달러를 합의안에 서명한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 미국령 3곳에 10년 동안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할 지급할 예정이에요.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18살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접속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계정은 알고리즘 추천 없이 시간 순으로 게시물을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고 좋아요 수 확인과 보정 필터 사용도 함께 차단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소셜미디어 업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걸로 평가했지만 유튜브, 틱톡 같은 다른 경쟁 플랫폼의 동참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대출 규제 우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의 조사 수사 상황과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토부는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상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된 사업자 대출 점검에서 지난달까지 용도 외 유용 178건 모두 686억 원을 적발했고 오는 12월까지 추가 점검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 청약 등 8대 부동산 범죄에 대한 2차 특별 단속도 추진합니다. 국세청 또한 부동산 탈세와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 관련 상담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59건 접수됐는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142건, 1월과 비교해서 약 4.6배나 늘었답니다. 상담 유형은 허위 과장 광고와 환불, 청약 철회 거부가 각각 24%로 제일 많았고요. 판매자 연락 두절이 21.7%, 배송 문제가 13.4%의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패션용품 피해가 63.2% 가장 많았고요.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849원 정도였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중장년층에 집중돼서 5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 65.2%를 차지했는데요. 서울시는 구매 전 판매 사업자 신원 정보와 반품 조건,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거래 관련 자료는 미리 캡처해서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함께하시죠.

0: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저희 상암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네요. 경기도 고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가족, 친척과 같은 가까운 지인에게 믿고 맡긴 내 보험, 정작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아는 사람한테 가입해서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고 덮어뒀던 보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0: 많죠, 많죠.
1: 자, 오늘은 이 보험료 이렇게 가족 지인 통해서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예. 한 달에 9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신 50대 부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0: 예.
1: 정작 필요한 부분으로는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예. 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음흠. 꼭 필요한 보장 꽉꽉 채우고
0: 예.
1: 그리고 이 줄어든 보험료로 가지고 노후 자금과 그리고 두 분이 원하셨던 여행 자금까지 만들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0: 좋다. 예.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좋은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사연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50대 버스기사입니다.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있어서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더라도 설마다 맛있는 거 챙겨 먹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도 다니면서 나름의 여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병원하고 약 이런 건 영 친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픈 건 참고 버티는 편인데 요즘은 솔직히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저희 아내 잔소리도 부쩍 심해졌습니다.
2: 당신 말이야, 지금 기침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 얼른 병원에 좀 가봐. 아니면 내가 끌고 간다. 내일 오후 출근이니까 오전에 병원 갈 시간 비워놔. 알았어?
3: 야, 내가 뭐 애냐? 기침도 난다고 병원 가게? 그냥 뜨거운 국밥 먹고.
2: 야가 뭐냐, 야가?
3: 여보야, 라고 해서 한 거야. 뜨거운 국밥 먹고 한숨 푹 자면 돼. 당신 몸이야 잘 챙겨.
2: 아니, 형부 폐암 진단 받은 거 보고도 그래? 차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도 정비소에 바로 달려가는 양반이 본인 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왜 국밥으로 해결하냐고.
3: 국밥이 최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내일 병원 가면 되지? 대신 오늘 저녁 국밥은 당신이 사는 거야.
0: 몇 년 전 저희 처형의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더 이런 성화를 부립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서 보험도 추가로 가입했는데 믿고 아꼈으니까 잘 해줬겠지 싶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료 다 합해봤더니 저희 부부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9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워낙 가까운 사이라서 따져보기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이 보험 괜찮은 건지 한번 제대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50대 버스기사님의 사연이었는데 이재한 팀장님, 정용환 팀장님 두 재무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팀장님의 목소리, 예. 목 상태 괜찮으시지?
4: 네. 걱정이, 우리 좀
0: 걱정이 잠깐 되면서.
4: 네.
0: 예. 이분 역시 건강 또 노후 걱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잘 모르셨는데 제대로 한번 꺼내서 살펴보고 보험료 한번 합산을 해보셨더니 한 달에 90만 원이 넘는다. 이 시기에 이 정도 보험료면 부담이 크시겠어요, 그죠?
1: 맞아요. 예. 자,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 뵙게 되면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일단 처음에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0: 어떤요?
1: 자,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아, 고정수입이 언제까지?
1: 그렇죠. 이 질문이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네. 그 상담에 있어서의 이 방향, 그 즉 진행되는 방향이 큰 역할을 해준 큰 질문입니다.
0: 예.
1: 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답은 이게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랑 네. 달라져요. 이게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은요. 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예. 그리고 또 아직 좀 젊으시다 보니까 예. 미래에 대한 나의 위치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못 주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다 많잖아요. 요즘에는. 네. 자 그런데 이 40대 중반에 들어서는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예. 대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허. 아, 저 한 60세까지는 해야죠. 네. 좀 열심히 해서 돈 벌다가 빨리 끝내야죠. 예. 뭐 길면 65세 정도 아닐까요? 음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 50대이셨던 저희 청춘환님한테 똑같이 물어봤을 때는 뭘 하셨냐면 예. 아, 저는 그래도 지금 보니까 60대 후반이나 70살까지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0: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올라갈수록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일하고 싶은 나이도 함께 올라가는 네, 그런 경향을 보이는군요. 아니 뭐 내 몸만 건강하다면 되도록이면 오래 일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이 건강하다면이란 전제에 깔려야 됩니다. 예. 자, 저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직업이었어요. 예. 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흔히 이 건강만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예. 자,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반대로 내가 건강에 문제 생기면 더 이상 일을 당장이라도 못할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예.
4: 그러니까 뭐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시내버스, 뭐 택시 이렇게 승무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시면 사실 이제 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과 영 직결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편안한 일은 뭐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장시간 운전하시니까 좀 피곤하신 일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예. 어쨌든 사무직이랑은 좀 다르죠. 사무직은 그냥 내가 몸을 이렇게 끌고 와서 네. 책상에서 좀 어느 정도 아파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운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를 또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는 단순히 병원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사고같이 뭐 예기치 못한 일로 내가 일을 잠시 멈춰야 될 때 그러면 소득이 직결해서 끊기게 되잖아요. 아하. 그렇게 되는 상황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앞서 사연 우리 만나봤을 때 부인 되시는 분과 대화에서도 뭐 잔소리 좀 그만해 하긴 하셨지만 부인께서 남편 되시는 분 건강을 걱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4: 그렇죠. 네. 걱정을 안 하시는 사실 와이프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 남편분이 몸이 사실 조금만 안 좋아도 병원을 좀 잘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조금 아프면 그냥 대충 뭐 어떻게 하지 뭐 뭐 좀 시간 지나면 괜찮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흡연도 하셨는데 담배는 이제 가족분께서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담배는 끊으셨다고.
0: 아, 그래요?
4: 네, 그런데 술은 좀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0: 아, 여전히.
4: 네, 그런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좀 작은 병이라도 병을 키우면 예. 이제 소득과 좀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걱정을 항상 하시는 거죠.
0: 그래요.
4: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보험은 많이 가입해두긴 했는데 혹시 우리가 뭐 잘못 가입한 건 혹시 없을까 예.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0: 예,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고민 사연이 들어왔는지 알겠습니다. 직업 운전자로서 또 본인도 아마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챙기려고 하실 텐데 이게 또 여건이 잘 안 따라주다 보니까 아내분의 걱정이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래서 보험 내역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셨을 텐데 확인하니까 네. 어떠셨어요?
1: 자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사연인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두 분은요 기존의 실손보험부터 종합보험, 암보험 등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예. 이게 몇 년 전에 아까 말씀 사연 나왔던 것처럼 이 가족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 암 진단이 발생을 하면서 예. 아무래도 보험을 조금 불안하니까 추가로 또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 보험을 바로 누구한테 했냐? 바로 친척에게 가입을 하신 겁니다.
0: 그렇죠.
1: 자, 그러다 보니 이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보다는 그래도 이 가족인데 잘 알아서 해줬겠지 이런 마음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믿음 예. 하나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4: 네. 근데 이제 막상 보면 이 보험료가 꽤 높았거든요.
0: 예.
4: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합치면 월에 한 92만 원 정도.
0: 90만 원이 넘다 그러셨는데 92만 원.
4: 네. 두 분의 보험료인데.
0: 예.
4: 특히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한 건에 한 3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0: 그래요?
4: 네.
0: 야, 이거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고민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일단 월 92만 원이면 지금 상황에서 이 두 부부의 보험료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 같은데 실제 보장 내역은 어땠습니까?
1: 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보험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나가니까 나 준비 진짜 잘 돼 있어.
0: 예.
1: 또 그것도 누가 해줬어요? 친척 가족이 해줬잖아요.
0: 예.
1: 추가로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든든한 마음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0: 네네.
1: 근데 정작 두 분의 나이에 지금 필요한 질병 보장이 확인해 보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0: 그랬어요.
1: 그러니까 특히 종신보험의 보험료의 대부분이 결국은 이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주요 보장이 때문에 사망 보장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0: 네.
1: 월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 중에 약 26만 원 정도가 사망 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추정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 확인해 보니까 그 가족분, 그 친척분께서 이걸 도와주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족력으로 약간 이런 위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직업 특성상 이 사망에 좀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0: 예.
4: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뇌혈관, 심혈관 뭐 이런 혈관 질환의 문제는 50대부터 이제 조금 더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작 이런 어떤 보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 사실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4: 네.
0: 앞서 도 팀장님의 설명대로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가입 뭐 이제 저 대신 해 주셨는지 알 것 같긴 한데 그 설계해 주신 분께서 아무래도 가장이 이제 나중에 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거나 이럴 때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거나 이럴 때 남은 가족에 대해서 또 보장 내역이 더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데 이제 방점을 찍으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살면서 건강 관리 해 나가면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받는 거에서는 상당히 많이 약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1: 네.
0: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1: 우선은 좀 저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무언가 좀 보완한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보험을 계속 쭉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보험료가 높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자, 보험을 볼 때는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냐 이것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0: 음흠.
1: 그 보험료를 내고 내가 어떤 위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0: 예.
1: 특히 50대라면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뭐 가족력으로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과 같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치료와 이 생활비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0: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지인 통해서 가족 통해서 가입하신 거니까 요거를 뭐 조정하거나 정리하거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사연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사연을 접할 때도 이렇게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이 껴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0: 예.
1: 자, 이럴 때는 그냥 무려 쭉 봅니다. 처음 상담 받고 이 두 분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연락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이 보험을 정리하면 이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보험을 가입시켜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십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4: 예. 근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막상 연락을 드려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그냥 쿨하게.
0: 아, 정리해라.
4: 네. 이렇게 필요하면 해라.
0: 예.
4: 그러니까 한참 이제 처음 일을 하실 때쯤에 이제 본인도 잘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해드렸다 보니
0: 설계해주신 분이 이제 그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예전과 그때와
4: 옛날과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실제로 한 15년 전쯤에는 주로 사망보험금이 많이 판매가 됐어요.
0: 예.
4: 예. 그때는 보장도 지금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보장이 아니었고 이제 다 중증 질환들은 다 이제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망 위주로만 판매가 됐다면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너무 발전된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0: 어허.
4: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특약들이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예전에 가입한 이런 보험들이 좀 트렌드에 맞지 않게 되는
0: 그렇군요.
4: 이런 게 되는 거죠.
0: 예.
4: 그래서 해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오늘의 사연자도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움직여 드렸고요. 자, 보험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자, 두 분에게 지금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봤는데요.
0: 네.
1: 자, 우선 암진단비를 보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께서 처형이라고 했나요? 예. 가족력으로 있었고
0: 예.
1: 또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부분에 진단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음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수술비까지 보강했습니다.
0: 예.
4: 특히나 이제 남편분의 보장을 좀 더 준비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두 분의 생활비에서 남편분께서 사회생활을 바깥에서 하시니까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더 크고
0: 예.
4: 소득에 대한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장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갑자기 또 뭐 끊기게 되면 가정의 어떤 경제 상황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4: 단순히 뭐 병원비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뭐 진단을 받았을 때 일을

0: 하지 못하면 끊기게 되는 생활비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진단비를 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아마 제일 지금 궁금해하실 내용이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이제 9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2: 기존에 두 분이 내고 있던 보험료 92만 원, 저희가 사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조정 후에 월 보험료는 41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절반을.
1: 41만 원두분 합쳐서?
2: 네, 맞습니다. 자, 보험료 절반 이상 줄였고요.
1: 예.
2: 대신 두 분의 현재 나이에 필요한 질병 보장을 중심으로 다시 준비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꼼꼼하게 지금 현재 시기에 필요한 것 중심으로 내역을 고쳐주셨는데, 보장 내역을. 보험료는, 어우, 반이 뭐예요? 반 이상 줄였네요. 예.
0: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종신보험이면
1: 네.
0: 사망보장에 대한도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줄어들 수 있는 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
1: 그렇군요.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0: 두 분에게는 일단 보험만큼이나 더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노후 준비였어요.
1: 노후
0: 네,
1: 준비.
0: 노후는 사실 이제 100%의 확률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은 국민연금만 내고 계셨는데, 별도의 연금 준비는 뭐 하지 못하고 계셨고, 그래서 줄어든 보험료를 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는 아내분의 명의로 일단 연금 준비를
1: 예.
0: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2: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 40만 원 정도 있잖아요.
1: 그렇네요.
2: 네, 그 금액을 일부를 조금 특별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기로 했습니다.
1: 예.
2: 바로 이두 분의 여행 자금을 모아보기로 했어요.
1: 아까 잠깐 얘기 나왔다 그죠? 여행
2: 네.
1: 자금까지.
2: 그러니까 이두 분과 저희가 이제 소통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뭐
1: 예.
2: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건지 많이 여쭤보는데
1: 네.
2: 두 분께서 함께 해외를 다녀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마저도 단둘이 가신 게 아니라
1: 예.
2: 이 친척들과 다 같이 모아서 패키지 여행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자, 그동안 일하고 생활하고 보험료 내랴 이게 노후 준비 걱정하다 보니까 정작 두 분을 위해서는 돈을 따로 만들어 보지를 못하고 시간을 못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매월 20만 원씩 여행 적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줄인 돈이 단순히 소비로 사라진 게 아니라 한쪽은 노후를 위한 연금 수단, 한쪽은 두 분의 앞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 자금으로 바뀌게 되는 사연입니다.
1: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런 쪽으로 가세요. 이런 쪽이 지금 유행이에요. 혹은 이게 제일 잘 나가요. 잘 나가요까지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아 이분들이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또 진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보험료도 이렇게 대폭 줄었는데 제대로 된 보장 내역도 챙겼죠? 거기 노후 준비도 플러스가 됐죠. 여기에 여행 자금까지. 이거 진짜 알뜰하게 쓰이게 됐네요.
0: 맞죠. 네. 그리고 오늘 사연에서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예.
0: 이 가족이나 지인분을 믿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1: 네.
0: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가족이든 지인이든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 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입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가입했느냐는 또 확인하는 게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거지만 내건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 예.
0: 누가 가입시켜줬느냐 이거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보장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가 잘 됐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2: 특히 40대, 50대가 되면요, 한 번쯤은 보험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30대에 가입했던 보험이 지금도 필요한 보험인지, 그리고 이 보험료는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나한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금액이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가족, 뭐, 지인 통해서 가입하셨더라도 이 보험이, 그 보험이 나한테 지금 딱 맞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특히 40, 50대 정도 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재점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대 일찍 가입했던 보험이 지금도 맞는 건가? 정작 큰 병이 생겼을 때 진단비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래가 준비가 돼 있네요. 최근에 또큰 화제가 됐던 영화 와일드 싱 OST 중에서 우유빛깔 최성곤 배우 오정세 씨가 분했던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을 포함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뭐 재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은 이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특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3484번님 사연인데요. 50대 남성이시고 역시 오래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 지인이 있으시군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어느새 보험이 한 7, 8건 정도 되셨다고요. 최근에 보험증권 정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던데 지인이 다 알아서 잘 골라줬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 보험회사마다 보장범위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보험이 한 회사에 몰려있으면 불리한 점이 많을까요? 지금이라도 여러 보험사로 좀 나눠서 재정비를 해야 될까요?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역시 또 지인을 통해서 대부분이 막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7, 8건이 그렇게 가입한 보험이 됐고 그 보험들이 결과적으로 대부분 같은 회사 상품이더라. 실제로 많은 분들 만나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1: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인분께서 그 소속 회사에만 존속되어 있는
0: 그런 분이라면
1: 어쩔 수가 없죠.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한 회사의 보험이

0: 여러 건이 있다고 해서
1: 예.
0: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보험의 개수나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겠죠.
1: 예.
0: 어떤 보장이 들어있냐에 따라 다른데요. 다만 이 보험 회사마다 상품의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여러 회사를 좀 비교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2: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암 관련된 어떤 보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보험 비교하다 보면.
1: 예.
2: 근데 어떤 회사는 뇌혈관, 심혈관
1: 그런데 좀 강한 게 있어요.
2: 이런 데 보장 범위가 넓은 데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수술 보험이 되게 좋은 회사가 있고요.
1: 그런 것까지
2: 네.
1: 좀 다르군요.
2: 어떤 회사는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한 데가 있어요.
1: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회사마다 좀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1: 예.
2: 때문에 처음부터 딱한 회사만 딱 정해놓고 뭐랄까요? 여기에다가만 계속 쌓아 올리는 탑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보장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 건강 상태가 어떠느냐 그리고 내가 돈을 낼수 있는 게
1: 예.
2: 어느 정도 되느냐에
1: 예.
2: 따라서 여러 회사의 여러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는 게 좋죠.
1: 그러니까 같은 그 진단명이 있는 같은 보장 내역이 있는 상품이더라도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그렇게 천차만별이 될수 있다. 그런
2: 그렇죠.
1: 말씀이군요.
2: 예, 그렇죠. 같은 암진단비라고 해도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1: 예.
2: 들면 어떤 상품은 그냥 일반적으로 암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데가
1: 예.
2: 있고요. 어떤 상품은 특정암, 남녀 생식기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장해주는 데가
1: 아,
2: 있고요.
1: 구체적으로.
2: 네. 뭐 어떤 회사는 뭐 바로 보장해 주는 데가 있고
1: 네.
2: 감액 기간 없이
1: 예.
2: 어떤 회사는 뭐 감액 기간 있는 데도 있고요. 뭐 혈관 질환 쪽도 마찬가지죠. 뭐 뇌출혈이냐 뭐 뇌졸중만 해 주는 데가 있고
1: 그렇죠.
2: 뇌혈관까지 다해 주는 데가 있고요.
1: 여기 듣다 보니까 진짜 종류가 정말 많겠네.
2: 저희가
1: 천차만별이겠네.
2: 공부를
1: 많죠.
2: 끝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겠네요.
0: 맞아요. 그리고 쉽게 보면 보험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 네.
0: 각자 회사들마다 본인들이 어떻게든 장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비교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자, 그래서 이 보험을 볼 때는요.
1: 네.
0: 나 암진단비 있다? 나 뇌질환 보장이 있다? 이것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장이 가능한지를 봐야 하고요. 보험은 이름보다 실제 보장 범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1: 맞아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렇게 그 주안점을 안 두고 그냥 뭐 지인을 통해서 알아서 잘해줬겠지 이러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군요. 아니, 아까 이재한 팀장님 설명 중에 보험료도 회사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0: 그렇죠. 이게 좀 웃기죠. 아니,
1: 같은
0: 똑같은 건데
1: 상품인데?
0: 왜 차이가 납니다. 자, 같은 종류의 보장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의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험을 비교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결국 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비교를 해야 합니다.
1: 그러네요. 저희 그동안 이 방송 통해서 다뤘던 많은 사연들이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던 건데 3484번님 얘기 이렇게 듣고 나서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이분처럼 지인한테 보험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나가셨던 분들께는 아, 이런 비교 자체가 좀 힘들었겠다. 예, 이런 반성이 됐는데요.
2: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보험은 뭐 가족분들, 뭐 친척분들, 뭐 친구, 직장 동료, 아는 분에게 이렇게 주변에서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좋은 게 나왔다라고 해서 매번 이제 권유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좋은 거니까. 그런데 믿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관리를 받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묻는 게좀 되게 어렵다고들 하세요.
1: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이런 게 좋은 게
2: 더 좋은 게 나왔는데,
1: 나왔다는데
2: 이거는 바꾸고 싶은데 이거 바꿀
1: 그러니까
2: 수 있나 막 이런 게막 눈치 보는
1: 바꾸게 되면 이분한테 가입하는
2: 피해가는
1: 게
2: 거
1: 안,
2: 아니고,
1: 안될것 같은 느낌도
2: 맞아요.
1: 있고.
2: 또는 뭐 나는 이거 빼고 싶은데, 뭐
1: 그러니까.
2: 이런 것들 막 꼬치꼬치하기
1: 맞아,
2: 어려우니까,
1: 맞아.
2: 그러니까 뭐 사람은 잘 믿는데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은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1: 맞아요.
2: 이런 좀 남을 위한 보험을 내가
1: 그럼
2: 가입한.
1: 어떻게 하면
2: 그렇죠.
1: 좋을까요? 이미 한 회사에 속한 상품이, 보험 상품이 여러 건 가입되어 있는 이런 경우, 꼭 3484번님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0: 맞아요. 일단은 기존 보험부터 먼저 확인해봐야겠죠. 그래도 내가 돈 내고 가입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확인 먼저 하고요. 어떤 보장들이 좀 중복되어 있는지, 보험료는 또 얼마 내고 있는지,
1: 네.
0: 반대로 지금 필요한 부분에 이제 부족한 보장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보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1: 예.
0: 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다른 회사에는 어떤 것들인지 비교해 보는 거죠.
2: 네, 그리고 기존 보험이 아주 오래됐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1: 예.
2: 그렇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했던 보장 중에서는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아, 예. 뭐 일삼종 수술비나 뭐 네네. 일반암이 갑상선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가입도 못하죠.
1: 예.
2: 그래서 보험 점검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과거에 가입한 건 다 없애고 새로 하자 이게 아니라
1: 예.
2: 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도려내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든지
1: 예.
2: 아니면 아예 가입 자체를 잘못한 거는 조금 이제 환급금을 좀 고려해보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1: 예. 아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오래된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0: 네.
1: 어떤 걸 특히 유의해서 제일 먼저 점검하면 좋을까요?
0: 우선 저희가 볼 때는요. 지금 나에게 맞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0대에 가입한 보험과 50대에 필요한 보험 당연히 다릅니다.
1: 예.
0: 나이도 달라졌고요. 또 그 시기만큼 직업도 바뀌었겠죠. 그렇죠. 자, 가족의 상황이나 소득도 달라질 수 있고요.
1: 네.
0: 자, 그런데 보험만 처음 가입했을 때 그대로라면 한 번쯤 이거는 정말 검토가 필요하겠죠.
2: 그렇죠. 특히 뭐 40대, 50대 분들 앞으로 위험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가셔야 되는데
1: 예.
2: 뭐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시기니까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큰 질병이 생겼을 때도 뭐 치료비 문제도 문제지만 일을 내가 못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1: 예.
2: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1: 예.
2: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면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검토해 두시는 게 좋겠죠.
1: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의 이 보험 회사가 몇 곳이냐, 뭐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것보다 돌고 돌아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지금 갖고 있는 내 보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0: 그렇죠.
1: 네. 그걸 먼저 봐야 된다.
0: 맞아요.
1: 이거군요.
0: 보험이 네. 내가 두 건이 있든 여덟 건이 있든 열다섯 건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 가입을 되어 있든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든지 간에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1: 예.
0: 내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뭐 가족력이나 내 건강 상태나 내가 혹시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대로 이런 질병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발병할 수 있는 이런 질병까지
1: 예.
0: 함께
1: 예.
0: 보장이 가능한지
1: 네.
0: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보험료, 적절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1: 아니, 오늘도 그렇지만 저희 늘 이 방송 진행할 때 반응들 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가입할 때는 그래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설명도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몇 달만 지나도 몇 년만 지나도 아 내가 어떤 보험 가입했더라? 내가 무슨 보험 갖고 있지? 이거 잘 몰라요.
2: 그렇죠. 모르죠.
1: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2: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소통을 좀 하는 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 방들이 있는데
1: 예.
2: 그 경우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1: 아,
2: 제가
1: 예.
2: 매일 찌르니까 이렇게,
1: 네네.
2: 이렇게
0: 찔러요?
2: 매일 찔러요.
0: 매일 찔러요.
2: 예, 뭐 소식지 같은 거 드리면
1: 예.
2: 갑자기 이제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1: 예.
2: 저 뭐 가입돼 있나요?
1: 이거 건강 저 트레이너 개인 트레이너 하듯이 있듯이
2: 예, 식단 관리해주는
1: 개인 전문가가 있으시면 참 좋겠다.
2: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내가 가입이 잘 돼 있는지도 매번 검토하게 되고
1: 예,
2: 특히 사고 났을 때
1: 아.
2: 연락을 꼭 하세요.
1: 예, 예, 그건 뭐, 너무 좋은 케이스죠. 예,
2: 그런
1: 예.
2: 것들 있죠.
1: 예. 그게 아니라면 좀 여러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날 잡고 가입한 어떤 게 있는지 보험 보장 내역이 어떤 건지 한번 쫙 펼쳐보고 혼자서 시작해보리라 이러면 야, 이거 여간에서
2: 시작과 동시에 책을 딱 덮는 거예요.
0: 근데 간혹 가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1: 네.
0: 오히려 역질문을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1: 아, 이건 그것도 예.
0: 근데 그런 분들 보면
1: 부작용이 아니라 순작용이죠.
0: 근데 너무 고맙, 네. 너무
1: 그러니까.
0: 감사하고
1: 네.
0: 뭐 뿌듯할 때가 많거든요.
1: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저는 이 시간 진행할 때마다 아, 이런 두 전문가 분들이 내 단톡방 안에 들어와 있으셨으면 좋겠다. 개인 SNS 안에 들어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2: 아직도 초대 안 해주셨나요?
1: 자,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이 시점에 나옵니다.
0: 예.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오늘 들어볼게요.
1: 예.
0: 자, 아나운서님 저희랑 하는 방송은 아마 일단은 이번 달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는.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자, 제 청취자분들한테 예. 오늘 정답을 드려야 되니까.
1: 예.
0: 자, 오늘의 퀴즈. 자, 보험을 가입시켜준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면 다른 상품과 비교해보는 게 예의가 어긋나는 거다. 맞으면 O, 틀리면
1: 아, 이게 문제예요?
2: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1: 정영환 팀장이 문제 주시는데.
2: 저희 도덕 시간인가요? 이거?
0: 네, 맞습니다.
1: 이재한 팀장님이 픽 하고 웃음이 새 나오시네. 네.
2: 질문이 참.
1: 오늘 저 쭉 사연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네. 아예 문제가 너무 네. 유치원 문제 같았습니다. 보험을 가입시켜준 사람이 친한 사람이면, 아예 다른 상품과 어떻게 비교해? 비교해 주는 건 예의가 아니다. 네. 그렇지. 예의가 아니지. 하지만, 그래야죠. 네. 자, 정답. X.
0: 자,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 정말 쉬운 답에 대해

0: 대한 대답은 잘 하시는데 행동을 못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이게 그냥 웃고 막 너무 쉽네요 할 수 있겠지만
1: 우리가 또
0: 너무 어려워요.
1: 정에 약하잖아요. 정에.
0: 정도 있고 관계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친한 분에게 가입을 했다고 해서 이 보험 내용을 다른 사람 혹은 전문가한테 확인하는 거는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1: 예.
0: 자, 보험을 점검하는 거는 그분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은 내가 이 보험을 내야 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두 분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회사에 보험 몰려 있어도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내 보험 안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이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회사마다 보장 범위도 다 다르고 심지어 보험료까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확인 절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아무래도 확인해 보시기 어려울 테니까 전문가 상담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50번 이름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4728번님이신가요? 3819번님이신가요? 30대 여성입니다 하셨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서 6개월마다 추적관찰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약을 먹거나 수술한 건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암보험이나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 이 상태에서 새롭게 가입할 수 있나? 예.
0: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쉽진 않겠죠.
1: 예.
0: 왜냐하면 이미 이 갑상선 쪽에 무언가가 발견됐다라는 내용은 적혀 있지만
1: 네.
0: 이걸 보험사에서 인수해준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보고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를 조금 여러 군데 심사를 넣어봐서 넣어보고 또 이런 걸 좀 부담보를 좀 최소로 잡아주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이것도 비교를 좀 하셔야 되네요.
2: 요즘에 간편보험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은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유병자보험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좀 먼저 들 수 있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 뭐 약 여러 가지 종류 많이 드시는 분 많이 계세요.
1: 그래요.
2: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 통풍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이 간편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일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또 하실 수 있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간편보험들이 워낙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일반 보험을 찾지 마시고 간편보험으로 이제 좀 유병자보험을 할인을 최대로 다 받아서 준비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4728번님 질문이었네요. 네. 50대 남성입니다. 5년 전에 위암 1기 판정받고 완치됐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읽어버렸네요. 7688번님. 암보험 추가로 가입하려고 보니까 재진단암 2차암 특약이 있던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 저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재진단암 2차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2: 이거는 약관을 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1: 예.
2: 재진단암이라고 하면 일단 말 그대로 그 약관상에서 보면 일반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진단을 받으면 이 특약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1: 네네.
2: 근데 2차 암은 사실 조금 약관마다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1: 예.
2: 이 부분은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2: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같은 부위의 암을 두 번 보장을 하는 개념인지
1: 예.
2: 아니면 이제 뭐 아예 다른 암을 새롭게 보장을 하는 그런 개념인지는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으로 구체적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민원실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팀장님과 저는 또 한참 있다 다시 뵙겠네요.
0: 네.
1: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자, K-Will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앞 지하차도 북단방면 하위 3개 차로가 무대 설치 작업으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 빗길인 구간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빗길인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 하남방면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여의 하류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 방면 가는 성수분기점 연결로 2차로에는 고장차가

지나서 불편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서초에서 양재 구간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한남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서울 방면으로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나들목까지 양재에서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대 최강일구입니다. 운동 트레이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이 말이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마지막 몇 차례 남겨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조금만 더, 몇 개만 더 하다 보면 또 이게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버틴 게 그게 바로 운동이 된다는 거죠. 자, 운동이든 인생이든 버티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버틴 값을 줍니다. 한 주간 이래저래 또 잘 버티셨는데요. 그냥 끝이 아니죠. 버틴 모든 것에서 근력이 생겼길 바랍니다. 8월 28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조용필입니다. 그대인가 단발머리.

조영필의 단발머리 듣고 왔습니다. 여는 말에서 운동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버텨놔야지 그게 운동이 되는 거고 근력이 생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제가 사실 지금 그 운동하고 지금 다이어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77, 78 나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쟀더니 71.2가 나왔더라고요. 요새 제가 사실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은 지 일주일 넘고요. 헬스클럽 내려가가지고 운동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이 중년들이 먹는 약 있잖아요. 3대 그 약 있잖아요. 당뇨, 뭐 고지혈, 고혈압 그런 약 먹고 있는데 제가 요새는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이게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근력을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줄여야 되고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요즘 하여튼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저녁 때 이거 그냥 먹고서 그냥 소포 간장 먹고 잠깐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간신히 남겼어요. 오늘 저 불타는 금요일인데 저 밖에 빠블러가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안 먹어 그래도 나 오늘 꼬시지 마. 지금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요. 유튜브 통계를 보면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까지 합치면 한 2천만 명이 이 당뇨와 관련돼 있다고 그래요. 대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제가 의사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떠들겠네요. 하여튼 저 건강을 챙기자 이런 말씀을 여름말에서도 말씀드렸고 저 개인적인 경험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 우중충해요. 주말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비 예보가 있고요. 최대 100mm. 네. 야, 벌써 8월 마지막 주고요. 내일이 29일, 모레가 30일, 그다음에 31일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인데 바로 이제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September, 9월이 되네요. 파블로, 그 September라는 노래 한번 준비해 봐. 돈가스 피디 하기 전에 September 그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 자, 오늘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1시 44분쯤에 천안에 페인트 공장 불이 났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3명 사망이 됐고요. 최소 4명이 부상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네팔 계곡의 홍수 이야기죠. 중국과 네팔 국경 지역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망자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난항입니다. 지금도 뉴스 전문 채널 두 군데서 전부 그 장면, 빙하 쓰나미 내려오는 저 장면. 아마 재난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도 저 정도의 컴퓨터 그래픽조차도 생각 못할 정도인데 자연의 힘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무서워요. 예. 육상 교통망이 마비되고 통신 전력 끊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그러다가 2차 홍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팔 중국의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지금 아비규환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이제 미치

며칠 뒤에 또 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곡물이 이렇게 좀 잠겨, 뭐야, 이 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비가 또 내려가지고 그게 또 지난번처럼 확 밑으로 떠밀려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될 수도 있다 이런 예보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야, 정말. 예, 결국에는 어저께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거기 이 환경 전문 기자가 아주 설명을 AI를 활용해서 잘 해놨던데 결국에는 그이 지구 온난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예, 5,000m 해발 5,000m에 있는 빙하가 툭툭 떨어져 내려가지고 그것이 계곡을 막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수위가 넘치다 보니까 그게 순식간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해발 5,000에서 4,200m까지 한 1km 차이를 두고 팍팍팍 쏟아져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결국에는 빙하가 녹는 지구 온난화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정말. 예. 네팔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가 현재까지 공식적인 집계겠죠. 392명이고 실종자 수 합치면 한 1,468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9명 생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네팔 현지 급파된 정부와 기업 현장 대응팀이 본격적인 현장 수색과 직원 귀환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연락되시는 분들이라도 예, 지금 제대로 좀 무사히 귀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데일리 민주를 민주당 TV로 확대 개편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나 보죠. 데일리 민주를 민주당 TV로. 예. 김민석 대표가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매일 아침에 고정 출연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1시간 내외로 진행을 하는데 9월 1일부터 한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편의점에서 진단 키트와 감기약, 마스크 등 이른바 셀프 방역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실제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이고요. 확진자 수가 6월 대비 약 6.6배 증가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487명이고 사망자 1명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8월 둘째 주에 9.1%로 3주 만에 2.8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고 눈에 띄는 판결 소식인데요.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락밴드 그룹의 시나위 리더 신대철 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처벌하기 어렵다.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때 어떤 악성 댓글을 달았느냐? 이렇게 달았대요.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라는 댓글을 달았답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한테 벌금 50만 원을 선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눈에 띄는 뉴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1081님께서 의견을 보내셨네요.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정선 가면서 문막 휴게소에서 통화했던 청취자입니다. 아, 어젠가 그저께 통화하셨던 분이구나. 정선에. 아, 저기 부부가 그 정선에 그 탄광 그 옛날에 그 근무했었다는 그 분이구나.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잘 만나서 잘 보내고요. 오늘도 재밌게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각본 없이 있는 그대로의 방송이 너무 재밌다. 모두 들어봐라 얘기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하루빨리 방송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특히 냉동 항아리, 김치 항아리죠? 받으면은 집에 잘 전시해두고 이웃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 후에 사용을 할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이분이 아마 53년생이시라 그랬어요. 저보다 7살 형님인데 30대 시절 10년을 정선, 사북, 거기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셨다 그랬고, 그때 경험이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예, 전문 포크레이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예. 70 중반인데도 자기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지금 이거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형님, 하여튼 저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잠시 후에 이제 노래 한곡 듣고 돈가스 퀴즈 할 겁니다. 노래는 아까 제가 9월 얘기해서 빠블로 보고, 야, 그 September 한번 틀어봐라. 그랬더니,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노래 듣겠습니다.

네, 돈가스 퀴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하는 거예요.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샵 연고일 문자 창에다가요.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고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연고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퀴즈입니다. 아까 흥미로운 판결, 눈에 띄는 판결이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동양아치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번 양아치, 2번 가물치. 네. 아까 못

들으신 분은 이게 뭔 말인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냥 뭐 대충 모르시겠으면 그냥 정답 1번 쓰시면 됩니다. 예. 정답 1번이에요. 예. 1번 양아치, 2번 가물치인데 모르시면 1번 쓰시고. 자, 퀴즈 됐고 이제 나눔 선물 24가지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여 오키미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세 가지예요. 퀴즈 적고 나눔 선물 적고 누구하고 같이 한다. 이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거나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우리가 속되게 이렇게 부르죠. 동양아치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이게 뭘까요? 보기 두 개. 1번 양아치, 2번 가물치. 가물치는 저기 사람이 아니고 저거 아니요? 그 먹는 생선? 민물고기? 예. 정답은 모르시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합니다. 네. 자, 이제 노래 듣고 당첨자 발표해 드릴 건데 6077님께서 특이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최일고라버니 지금 여름 맞죠? 지난 휴일 종로구 낙원 오피스텔 앞을 지나는데 목련에 자색꽃이 피어 있어서 계절을 의심했답니다. 하긴 사람들이 철없는 행동을 해야 되니 나무도 식물도 철이 없나 봐요. 그러네. 낙원 오피스텔. 예, 26년 8월 25일 날짜까지 박혀 있는 건데 정말 자색 목련, 보라색 목련이 지금 피었어요. 야, 이거 왜 그러지? 가끔가다 뭐 개나리가 한겨울인데도 이상 난동이다 그러면 폈다 그런 거는 사진을 봤었는데 목련이 또 자색 목련이 이 다 져야 될 그 시기인데 지금 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철없는 목련이네, 자색 목련이. 6077님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또 농사 지으시면서 저희 찐 애청자 4636님께서도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세요. 아주 탐스러운 박 사진을 보내세요. 박. 예. 안녕하세요. 주말에 바가지 만들려고 하는데 비 온다 그러네요. 라디오스타 허리케인 라디오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박. 바가지. 바가지 만들 때 쓰는 박입니다. 아, 지금 저는 곧 수박이나 줄 알았더니, 박은 보통 왜, 예, 뭡니까, 그, 포도 넣고 마냥, 예,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바닥에서 그냥 노지에서 자라는 박을 재배를 하고 계시군요. 자, 바가지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가지는 긁지 마시고, 신청곡 듣겠습니다. 이용, 바람이려고.

이영의 바람이려 듣고 왔습니다. 아, 이영 씨의 이제 계절이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이 예, 오겠네요. 네. 제가 지금 7년 동안 피아노 치면서 유일하게 연주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곡이 바로 잊혀진 계절입니다. 제가 10월 30일 날, 예,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틀리고 한번 연주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보려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번은 그걸 쳐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매일 해가지고요. 예, 이용 씨가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저 혼자서 연주곡으로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그 노래를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듣기 싫으시다고요? 7년 피아노 공부해가지고 유일하게 딱 할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노래. 예. 제가 고른 거예요. 예. 요 노래만 쳤다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영 씨의 노래 들으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양아치죠. 양아치. 예. 양아치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예지 아빠님께서 우리 찐 애청자인데 당첨은 아니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190 안녕 지금 일산인데요 비가 시작되고 이슈 그리고 곡차 끊으신 거 축하합니다. 예지 아빠 끊은 건 아니고 동생 끊은 건 아니고 지금 일주일째 안 먹고 있다 이런 얘기 일주일째. 근데 제가 사실 저 흡연은 뭐 한 4년 반 됐습니다. 안 한 지. 이 정도면 뭐 거의 저 끊었다고 봅니다. 흡연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까지 끊으려고 그랬는데, 저 밖에 이제 바블로 제가, 예? 형님, 술까지 끊으면 못 낙으로 살라고 그래요. 제가 맨날 꼬신다니까. 아, 솔직히 PD가 돼가지고 진행자한테 건강을 생각할 생각을 안 하고, 어?

술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당첨자 첫 번째 당첨자는 7336번님이에요. 정답 1번 양아치고요. 분당 곱창 식사권 받고 싶습니다. 임신 4개월 큰딸과 먹고 싶어요. 방송을 즐겨 듣고 있고요. 곤지암의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곤지암에 사시는구나. 곤지암 좋은 동네죠. 예. 7336님한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파블로가 저 분당 곱창 사장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우리 거는 매일 뽑아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분당 양곱창 사장님 정말 복받을 거요. 예. 지금도 듣고 계시죠? 예. 1001번님인데요. 네. 이분, 당첨자시네. 네. 근데 문자가 길어요. 1군님 안녕. 지금 214번 TV로 허리케인 라디오를 보고, 여기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214번이면 저 KT네, 지니 TV. 예.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다이어트하고 뭐 그런 말씀 드렸더니,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얼굴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항상 건강하셔서 허리케인 라디오 오래오래 방송하고요. 네팔 참사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실종자 9분도 무사 귀환하길 기도합니다.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 양아치고요. 저는 마시는 커큐민 골드 선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길 바라며 TBS 라디오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응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까지 써주셨습니다.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를 듣고 싶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이 노래죠. 네. 1001님한테 커큐민 골드라고 하셨습니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네. 이 커큐민이 저거라며요. 강황. 네. 강황 이걸 많이 먹으면은 면역력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죠 별도로 인터넷에서 꿀빵인지 거기서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네, 노란 가루인데 네, 1001님께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얼룩배기 황소가 이동원 박인수가 부릅니다. 아 고향 가고 싶다 향수.

0: 네, 청취자 신청곡으로요. 향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죠. 민족의 노래.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스마트폰으로 이 원래 정지용 선생의 향수라는 시를 노래로 만든 거 아닙니까? 가곡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1920년대 한국군 대사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구조적 억압 속에서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 격동의 시기에 등장한 정지용의 향수는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정서를 동시에 포획하며 한국 서정시의 방향을 결정지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고향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상실과 그리움을 노래한 이 시는 발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문학 교과서, 음악 무대, 대중문화 전반에서 반복 호출되며 살아있는 텍스트 기능을 하고 있다. 한 줄만 더. 특히 1989년 가곡으로 재탄생한 이후에는 문학과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으며 세대 간 공감의 매개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때의 우리의 고향을 이렇게 멋지게 정지용 시인께서, 정지용 시인이 아마 고향이 충북 옥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충북 옥천의 1920년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싹 문자 4074번님이 당첨되셨네요. 정답은 1번 양아치입니다. 사각항아리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딸내하고 합쳤더니, 살림을 합쳤더니 쌀 먹는 양도 만만치 않아서 쌀 보관용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쌀 보관용 항아리는 저희가 아니고 김치용 사각 항아리인데, 일단 따님네 식구들하고 살림을 합쳤답니다. 4074번님, 아무래도 친정 어머니라고 봐야죠. 친정 아버지 같진 않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죠? 맞죠? 친정 엄마시네.
1: 네.
0: 아유, 목소리 고우셔라. 어디세요?
1: 아, 여기 방배동이에요, 서울.
0: 아, 서울이시구나.
1: 네.
0: 워낙 서울 분이신가 봐요?
1: 아니요. 저는 경기도인데,
0: 네.
1: 딸내 집 쫓아오느라고 서울로 왔어요.
0: 경기도시구나. 아니,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안 쓰시니까. 그래서, 아, 서울뿐이가, 뭐, 서울과 경기가.

0: 제가 뭐 대충 표준말 쓰는 데이긴 합니다만 경기도 어디신데요?
1: 저희 부천이었어요.
0: 부천
1: 예.
0: 그러셨구나. 예. 아니 이제 딸하고 딸네 식구가 그러면은 딸하고 사위하고 또 손자 손녀도 있습니까?
1: 예, 손녀 딸 하나 있어요.
0: 그래서 세 식구하고 같이 합쳤구나.
1: 네.
0: 광배동으로.
1: 예.
0: 와, 그러면은 친정 엄마가 어머니께 청취자님이 광배동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1: 제가
0: 방배동에 살고 있는데
1: 왔어요.
0: 딸내가 온 거예요.
1: 딸네 집으로 왔어요, 제가. 애기를 보느라고.
0: 손녀 몇
1: 예.
0: 살인데요, 손녀가?
1: 이제 6살이에요.
0: 많이 컸네요, 6살이면.
1: 태어났을 때부터 봐줬었는데, 이제 딸이 복직하게 되면서
0: 네.
1: 애를 봐줄 때가 이제 마땅치가 않으니까 제가 합가를 했어요.
0: 그렇구나. 언제 하셨어요?
1: 1년쯤 넘었어요.
0: 1년. 지금
1: 예.
0: 애기가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나요? 유치원 다니나요?
1: 이제 유치원 다녀요.
0: 올해부터?
1: 예.
0: 2026년 올해부터?
1: 네.
0: 그러면 26년 6살, 7살, 올해 내년까지 다니고 8살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구나.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저 부천에 있는 집은 아주 팔고 합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오신 거예요? 가옥은?
1: 다 팔고 다 정리하고
0: 오.
1: 그렇게 하고 왔어요.
0: 예. 그러면 합가하기 전에는 그 육아한다고 부천에서 딸네 집 방배동을 이렇게 출퇴근하셨고.
1: 예.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이도
0: 그러니까.
1: 먹고
0: 예.
1: 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합치게 됐지요.
0: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황혼 육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청취자님은 대충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60 중후반?
0: 60 중후반이시고,
1: 네.
0: 네. 저 남편분은요?
1: 같이 얘기 봐요.
0: 부부가 아예 합치신 거예요, 그러면?
1: 예.
0: 그거 어때요, 그래, 이제? 예?
1: 쉽지가 않은 일인데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0: 그래도 남편분하고 같이 육아를 하면은 좀 힘은 좀덜 들지 않습니까?
1: 힘은 좀덜 드는데,
0: 예.
1: 그래도,
0: 그래도,
1: 이제,
0: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서 이제 퇴원을 시키잖아요. 하원을 시키면
1: 예.
0: 어린이 놀이터에 이제 갈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럴 때는 할아버지 역할이 좀 있던데요?
1: 할아버지가 거의 데리고
0: 거봐.
1: 하원을 하면서,
0: 예.
1: 그러니까 등하원은 할아버지가 담당이고요. 집안
0: 그러니까.
1: 살림은 제가 담당이고.
0: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등하원 담당, 어린이 놀이터 담당을 바깥 양반이 해주시는 것 자체도 대단한
1: 네.
0: 거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1: 네,
0: 그래요.
1: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예, 알겠어요. 그뭐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어요?
1: 좋은 거는 늘 궁금하게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다볼수 있으니까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니까 그거는 좋고.
0: 네.
1: 이제 어느 때는 좀 쉬고 싶다 할 때는 그래도 식구가 여럿이니까 또할 일이 많고 하니까 또 그런 건 힘들고.
0: 예,
1: 근데
0: 그렇군요.
1: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젊었을 때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0: 예.
1: 애기를 보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기쁘고 이제 그 엔돌핀이 솟는다고
0: 그렇죠.
1: 하나요?
0: 예. 애기만 봐도 그냥 즐겁고 귀엽고 그러니까.
1: 네, 속상했던 게 이제 하원하면은 또 아침에 갈 때는 또 아쉽고 저녁 때 오면은 이제 반갑고 한데
0: 예.
1: 반가운 건또 조금
0: 그렇지.
1: 잠시고 또 이제 말썽 부리고
0: 예.
1: 그러고 그러면.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친 게 아니라 지금 할머니가 예? 정말
1: 네.
0: 이 손녀 보고 싶어서 나 합칠게 그러신 거 먼저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아이고, 참. 어때요? 그 사위하고 사는 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냥 사위가
0: 네.
1: 살갑게 하고 또 저도 그냥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보니까,
0: 아, 뭐 여러 가지로 잘 됐네. 잘
1: 예, 그래서
0: 됐어요.
1: 사위가 참 잘해요.
0: 네.

0: 사위가 아주 착한 사위를 두셨네.
1: 예,
0: 아유,
1: 착해요.
0: 복 받은 겁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근데 왜 보통 황혼유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애 봐준 공이 없다. 어? 애
1: 예.
0: 봐주는 거 만만치 않은데 그거 힘들게 그 황혼유가를 왜 해요? 어? 알아서 키우라고 지들끼리 키우라고 그러지.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들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1: 근데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공감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따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두 부부가 할 일이 그냥 뭐밥 먹고 운동하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는 즐겁겠지만 그 손녀 보는 기쁨, 뭐애 커가는 거, 그 일상을 하루하루 다 공유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게 만약에 같이 안 살고 우리 두 노인네 같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뭐 할까?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저는 괜찮아요.
0: 아, 그러시구나. 아주
1: 예.
0: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 그러면 그 이제 아기 이름이 뭐예요?
1: 아,
0: 아기 손녀. 손녀 이름.
1: 아, 그러면 다알
0: 아이, 그럼
1: 텐데요.
0: 됐어요, 그러면. 그 손녀가 이제 하원 몇시 합니까?
1: 4시에 해요.
0: 4시 하면은 이제 몇 시예요, 지금? 한 시간 남았네요.
1: 예, 근데
0: 그러면
1: 이제 여기 사는,
0: 그때까지 부부 두 분이 그
1: 예.
0: 딸 집에서 무슨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1: 매일매일 바빠요. 그러니까 하원하기 전에는 이제 하원하면은 또 모든 게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식구들이 올 때.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등원시키고 청소하고 뭐 하고 이제 다 집안일 하고
0: 두
1: 운동도
0: 분이
1: 조금
0: 같이
1: 잠깐, 예, 그리고 운동도
0: 바쁘시구나.
1: 조금 잠깐 갔다 오고
0: 네.
1: 지금 늘 점심 먹는 이 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0: 오.
1: 이제 점심 먹으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오늘은 점심을 조금 일찍 먹어서 시간이 돼가지고
0: 오,
1: 문자
0: 그래가지고 새싹으로 문자까지 보내주셨고,
1: 네.
0: 고맙습니다. 아주 허리케인 라디오도 이렇게 들어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그 사각 항아리를 받고 싶다, 쌀 보관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1: 네.
0: 매일 이거 듣긴 들으시는데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1: 그렇죠.
0: 예. 근데 그쌀 보관 항아리는 아니고,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예요. 예, 딴거 보내드릴까요?
1: 아니요, 괜찮아요.
0: 요게 뭐냐면, 그, 왜, 집에 그, 티슈 박스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만한 그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는 이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고, 위에는 플라스틱 뚜껑이 담겨 있어가지고, 거기다
1: 예.
0: 김치를 한반 포기 정도 집어넣으면, 예? 냉장고 안에서 냄새가 안 난답니다. 김치 냄새가. 예,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1: 예,
0: 예, 잘
1: 감사합니다.
0: 쓰시고요. 네. 그리고 저 밖에 저 PD가 별명이 빠블로거든요.
1: 네.
0: 예, 빠블로가 저 청취자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자기가 선곡을 했어.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전할협이라고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1: 모르겠는데요.
0: 전국 애 봐주는 할머니 협회. 그런 건 사실 없는데 제 빠블로가 지가 막 써놓은 거예요. 재밌으라고. 하여튼 전할협의 주제곡이래, 이 노래가. 이하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1: 네.
0: 제목이 뭔지 아세요?
1: 모르겠어요.
0: 손자 봐줘요.
1: 아,
0: 아세요?
1: 몰라요.
0: 들어보십시오. 예, 항아리 잘 쓰시고요. 네,
1: 예,
0: 아주
1: 감사합니다.
0: 행복하십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손 잡아줘요가 아니고 손 잡아줘요 이하이씨 노래였습니다. 방배동 청취자님 잘 들으셨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3부 3시부터는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입니다. 2부 끝곡 이선규씨 노래 듣겠습니다. 거참 말 맞네.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 현재 기온은 28.8도고 빗길인 구간도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서강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뒤로도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현재 1, 2, 3차로 막고 처리작업 중이라 이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면 초이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이 일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면 송내부근 1차로에서 승합차의 추돌사고 있는데 진입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4779 청취자께서 흐린 날입니다. 남편이 직접 드립한 아메리카노 커피와 함께 서쪽 하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이승철이 입니다. 서쪽 하늘 분위기 좋으시겠습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청취자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드립커피 지금 마시면서 이 노래 들으셔가지고 부부가 아주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승철 씨 참 노래 잘하죠. 제가 여기 상암동에 보컬 레슨 받으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제 레슨 받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요 노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고음에만 올라가면 완전히 이게 안 돼가지고 아 힘듭니다. 이승철 씨참 노래 잘합니다. 네. 자, 2084님께서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셨는데 사진과 함께 보내셨는데 보니까 오란다 세트를 받으셨구나. 안녕하세요, 일구형. 얼마 전에 나는 퀴즈로 오란다 강정을 받았는데요. 집사람이 정말 맛있는 거 받았다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정인데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집사람이 이런 거는 많이 받아오라고 합니다. 쌀과밀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쌀과밀 대표님과 나눔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존경하고 대박을 기원합니다. TBS도 정상화도 기원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란다 강정 세트인데 몇번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2084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네. 강정인데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아, 이런 특징을, 장점을 설명을 해주시네요. 딱 한마디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강정이다. 쌀가밀 사장님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 프라이데이입니다. 잠시 후에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들만 나옵니다. 60 이상만 출연이 가능합니다. 3승에 도전하는 엄마를 부른 남해의 이미자 류인숙 씨하고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가수 신한산 씨가 나옵니다. 신한산 씨. 네. 다들 예명이 독특합니다. 신한산. 네. 왜 안산시인지 모르겠어요. 네. 안산에 사시는지 신안산인지 구안산도 아니고 신안산. 네. 밖에서 봤는데 아주 외모가 뭐 출중하시고요. 반짝이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또 다릅니다. 벌써 품격이. 그리고 오늘 사회는 누가 보조 MC는 스탠드바 MC 경력 30년 경력에 빛나는 힘든 싱어의 전문 보조 MC로 최근에 취직을 했죠. 예. 출연료는 없이 취직만 했습니다. 가수 남산 씨.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 많다면 우는데, 차 많다면 울수 있는데.

0: 미스터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 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1: 힘든 싱어
0: 좋았어. 아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 신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조 MC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남산씨 사우스 마운틴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서울교통방송 스페셜 게스트 마스터 세레머니로 등극하고 있는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가수를
0: 그만해 그만
2: 가만히 있어보세요.
0: 가요계 무슨 센세이션이야 센세이션
2: 센세이션 자 국민
0: 아니 그 사서삼경도 뛰었다며
2: 아 제가 겉표지만 읽었습니다.
0: 고등학교 때 이분이 네. 사서삼경을 겉표지를 다 읽었다는 거 아니야.
2: 여보세요. 난 내 따가면 안 됩니다.
0: 자 오늘 보조 MC 오늘 몇 번째예요? 세 번째인가?
2: 지금 세 번째 출연하고 있는데 아. 지금 각기각층에서 네. 너무 잘한대요? 재밌고 오. 너무 웃긴다고
0: 예.
2: 남산 가수가 이렇게 재밌는 가수인지 몰랐다.
0: 가수는 웃기면 안 되죠.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여보세요.
0: 예?
2: 요즘에는 팔방미남이 돼야 됩니다.
0: 팔방미남?
2: 미든 미남이든 아무튼 다 잘하면 됩니다.
0: 야, 정말
2: 예능도 잘해야 되고. 네.
0: 칵테일 바 MC 경력 30년이라니까 대단한 그
2: 재치야. 칵테일이 아니고 스탠드 바 MC입니다. 7080 가라오케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0: 아.
2: 안 해온 게 없어요. 이벤트 아. MC까지. 예.
0: 무슨 어디에?
2: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0: 스탠드 바. 근데 문자도 왔어. 4566님께서
2: 예.
0: 특별 게스트.
2: 예.
0: 가로 열고 본인 주장.
2: 예.
0: 특별 게스트 MC가 재밌어서 오늘도 들으러 왔어요. 차만 타면 오는데 대박 응원합니다. 4566번님 어디 뭐 친척이에요?
2: 아, 제가 잘 모르신 분인데
0: 네.
2: 아마 저를 팬으로
0: 좀 진짜?
2: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는 전국 라디오 중에는 유일하게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나갈 것 같아요.
2: 아, 제가 그 SBS
0: 네.
2: 전국 탑10가
0: 자, 오늘의 도전자. 자, 그러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이거 어디
0: 반짝 잡아왔는데
3: 여기 이 테이블
0: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2: 불구하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노래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가수입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으나 경기도 안산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 기어이 사업을 성공시킨 후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악 분위기의 타이틀곡 통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열정의 실버돌입니다. 무명전설 최우진, KBS 아침마당 송나윤 가수가 불러서 더욱더 유명해진 노래 가수 신안산 가수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4: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잘해주셔서.
0: 성함이 예명을 신안산으로.
4: 네네.
0: 보니까, 보조 MC 소개를 보니까.
4: 네.
0: 사업이 실패했는데 안산으로 가서.
4: 네네.

0: 새롭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예명을 신안산으로 하셨나 봐요.
1: 네, 좀 제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다가 네. 뭐 이제 목숨까지 끊으려고 가는 저런. 곳이 안산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그곳에 가서 예. 나름 한 3개월 후부터 일이 이렇게 잘 풀리기 시작해서 예. 뭐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뭐 다 되돌려놓고 예, 그리고 아유, 나서 안산을 좀 많이 알리자. 그래서 힘든 분들 이 안산에 와서 사시면 다 성공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 원래는 안산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했는데 네. 앞에 제가 신자를 누차 네. 그래서 새로운 안산 신안산 이렇게 해서 신안산으로 이 이름을 좀 짓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서 안산이구나.
1: 네네.
0: 안산에 가면 저도 땅이 한 2만 평 있어요.
1: 네? 오 그래요? 네. 네.
0: 아 신안산 시래며 모르세요? 안산 땅.
1: 네 안산 땅. 안산 땅.
2: 산을 안 산다고 해서 안산입니다.
1: 예, 예, 예.
0: 뭔 말인지 아셨어요?
1: 예, 예 지금 알았어요.
0: 안산 땅이라니까?
1: 네네.
0: 아직 안 샀다고.
1: 네네.
0: 살 거라고.
1: 아유, 그럼요.
0: 아, 그러면 그때 완전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안산에 내려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1: 그때가 지금으로 한 13년?
0: 네.
1: 13년 정도 됐어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안산 아니고요. 신안산 씨. 자, 그러면 30초 셀프 PR 시작.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가요 통일한 곡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신안산입니다. 이 통일한 곡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얼마 전에 MBN 무명전설에서 이 가수 최우진이 하고 또 KBS 아침마당 송나윤이 제 노래를 이렇게 통일한 곡을 잘 불러줘서 예.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신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통 많은 응원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네. 자 지금 이 나가는 노래가 이제 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자들은 그 발음만 들으면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네. 통장 말고 네. 통장 뭐 이럴 때 통, 통통 비었다.
1: 네, 통, 통빈 가슴. 아,
0: 그런 얘기니까 네, 내 이별의, 가슴 비었다?
1: 네, 이별의 아픔을 그린 곡이에요. 그래서
0: 한 글자로만 하면은 네. 너무 좀 그래서 좀 길게 하시기 그랬어요, 제목을. 그냥 통 그러니까. 아, 네. 통빈 마음, 이별의 네, 아픔을 낳았구나. 네. 어차피 1라운드 때 이제 하셔야 될 거니까 네. 본인 노래를.
1: 네, 네.
0: 자, 소개를 잘 들었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그, 뭐예요. 그, 신한산 씨가 안산에 살면서 네. 심리 상담 치료사 네. 또 라인댄스 치료사 1급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네. 심리상담 치료를 누구 어떤 분들 심리상담을 해줍니까?
1: 노인분 심리상담을 좀 해주고 있고요.
0: 네.
1: 노인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남은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그런 거 많죠. 갈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네. 조금 이렇게 위로 차원 또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이 그런 뭐 삶의 방향
0: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1: 네네.
0: 그 노인 돼가지고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 돈 문제,
1: 그렇죠.
0: 건강 문제,
1: 네네.
0: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1: 그렇죠. 예.
0: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저기 예, 예. 심리 상담을 한번 해봐. 나 왜 온 거야 지금 저기?
2: 저 친구는요 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된다.
0: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산 씨가 예, 예. 상담 받으러 온 사람치고 고민 한번 얘기해봐.
2: 아 제가 다른 고민이 없고요. 제가 참 한 터먹 논 대로 네. 가수로 지금 국민 가수가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뜨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1: 이거는 심리 상담이 아니라 뭐 점을 보는 거
0: 같아요.
2: 그러지
0: 않아요.
2: 저분은요.
0: 사욕을 갖고 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고.
1: 네네.
0: 자, 그러면 지난주 2승 얻었습니다. 오늘 3승에 도전하죠?
3: 네.
0: 아이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챔피언입니다. 남의 딸 가수 류인숙 씨 어서 오세요.
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늘 세 번째 여기 오니까 여기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좋은데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예.
4: 감사합니다.
0: 저희 그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 네. 울산에서 KTX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4: 저는 버스 타고 왔다가 4시간 반.
0: 버섯이요?
4: 버스.
2: 여보세요. 버섯이 뭡니까? 버섯 어떻게 타옵니까? 차를 타고 오지.
0: 버스.
2: 차만 네, 타고 오는데.
4: 네. 버스 타고 오면 4시간 반, 5시간.
0: 그러니까.
4: 네.
0: 아니, 그러니까 초대 가방도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셨고
4: 네,
0: 이제 남해에서 이제 버섯을 타고 왔다 갔다 네. 하시니까.
2: 아, 가수가 이거 지역사회 이목이 있지.
0: 소를 타고
2: 와야지 어떻게
0: 버스 타고 옵니까? 주변에서

0: 어때요? 지난주 2승까지 했고.
1: 네.
0: 응원 좀 많이 받으셨어요?
1: 많이 받고 제 노래 응원도 많이 받았는데 두 분의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으셨다고.
0: 저하고 네, 남산 씨하고? 네, 네. 아, 이거 고맙습니다.
1: 그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셨습니다.
0: 저기 신한산 씨 오늘 도전자. 오늘 처음 뵙습니까?
1: 네, 그러면
2: 처음. 처음 뵙습니다.
0: 네. 서로 인사 좀 하시고.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2: 아니,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이 타시더라고요.
0: 오, 마치? 예, 여기 14층 올라오는데? 예,
2: 그래서 너무 의상도 아주 빨간 의상에 너무 얼굴이 미인이시고, 네.
1: 감사합니다.
2: 그러셔서 제가 기가 좀 죽었어요.
0: 류인숙 씨도 도전자한테 덕담.
1: 아, 네, 저는 그, 여기 와서 노래 제목 듣고, 오늘 이게 우리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거 보고, 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래요? 지금 속으로 엄청 떨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은 두 분 의상이, 아, 뭐, KBS 뭐 열린 음악회에 못지않은 상당한 의상.
3: 저 친구는요. 그 저기 약간 박수무당 같이 입고 오셨고.
0: 박수무당. 여보세요? 박수무당이라니?
2: 걱정 마라. 내가 다 도와주마.
3: 너나 잘하세요.
0: 모란이라는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신한산 가수님,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왕팬이에요. 항상
2: 아이,
0: 응원합니다. 노래 좋고 인물 좋고 안산의 명물입니다. 오, 안산의 명물이시네. 신한산 씨.
2: 네, 아유. 네.
0: 본명은 뭐예요, 본명?
2: 이재승입니다. 어이재 자 이를 씨.
0: 아, 예, 예. 어이재?
2: 예, 예.
0: 이재승.
2: 예,
0: 어이재.
2: 예, 예. 예.
0: 좋습니다. 아, 팬들까지 다 와 계시고요. 아유. 자, 그러면 스탠드바 MC 30년 경력 남산 씨. 오늘 두 가수분 보니까 어때요?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3: 아, 오늘 두 분을 보니까요.
0: 네.
3: 이 두 분 다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0: 뭡니까?
3: 첫 번째는 KBS 노래자랑에서 입상하신 분입니다.
0: KBS 노래자랑?
3: 네, KBS 전국
0: 노래자랑.
3: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기가 막힌 아마 대결 되지 않을까. 어려운 대결 될 것 같습니다.
0: 아, KBS 노래자랑에서 입선이 되면
3: 입상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0: 입상을 다. 하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대결이
3: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0: 예.
3: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그 심사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0: 아니, 보조 MC는 고민 안 해도 돼.
3: 아니, 심사를 발표하는.
0: 청취자하고 제작진이 하는 거예요.
3: 물론, 저도 거기에서 조금은.
0: 아니, 안 해도
3: 되니까.
0: 안 해도 된다니까.
3: 하지 말을까요?
0: 네. 심사 평만 하실 생각만.
3: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두 분 소개를 마쳤으니까. 자, 남산 씨가 청취자들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듬거리지 말고 잘 좀 뚝딱뚝딱 해주세요.
3: 네. 안 더듬거리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습니다. 무료 문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신안산 또는 2번 류인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아, 이제 보니까 이 분량을 빠블로 PD가 줄여놨어. 지난주에 하도 더듬거리니까.
3: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지 뭐 시간도
0: 근데 뭐 이렇게 대본에다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3: 제가 사서 3개월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해야 됩니다.
0: 이거 근데 다 읽지도 않았어. 그냥 메모만 해왔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네. 1라운드 대결 시작할게요.
2: 네. 네.
0: 자, 본인 라이브곡 시작합니다. 도전자부터 합니다. 신한산 씨.
2: 네, 네. 네.
0: 가서 준비해 주시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통이란 통빈 가수입니다. 할 때 통. 자, 마이크 헤드폰 쓰시고요. 준비 좀 해주시고. 자,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1승에 도전합니다. 구한산 아니고요. 신안산 씨가 부릅니다. 통 박수 문자 주십시오. 1번 신안산입니다.

0: 1라운드 송한상 씨 먼저 보던 작곡으로 본인 노래 텅이라는 노래. 아, 노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좋네요, 노래말도.
2: 그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님이 오신 것 같다고요.
0: 그님? 네, 그님. 여보세요. 그님이 갑자기 왜 나와요?
2: 말하세요. 아니, 이쁘니까 차림도.
0: 이별하고 돌아서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첫사랑 그리움이 앙금으로 남아있더라. 네. 내 인생 이력서에는 지지 않는 상처이더라. 허전한 이 마음에 통터덩 통소리로 가슴을 치더라. 네. 이별하고 나니까 뭐 마음이 쓸쓸하니까 텅빈 마음이네요.
3: 그렇죠.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서로 뭔가를 채우잖아요.
0: 그렇죠.
3: 좋은
0: 그럴
3: 추억.
0: 때는 통 꽉 차우는데 네, 그렇죠. 이별을 하고 나니까
3: 이제 그 모든 추억을 다 버려야 되는데
0: 텅빈 가슴.
3: 네, 그 버리고 나면 왜리 속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왜리 다 버리고 나니까 더 그 속이 그렇구나. 아프고 쓰리더라라는 네. 그런
0: 그러면서 또 허스키까지 딱 올라가시고
3: 네, 제가 좀 목소리가
0: 절규하는 아유 좋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쓸데없는 얘기 마시고 그 노래일 뿐이에요. 본인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2: 제가 이 노래를 제가
0: 소개했습니다. 보조 MC께서 문자 좀 청취자들 문자 정성스럽게 소개해 주세요.
2: 가수 전영희 노래 강사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심리상담 1급 자격증까지 완벽하신 신한상 가수님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신한상 가수님 존경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0: 봉사 활동을 하시나 봐.
3: 아니지 왜냐하면 노인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한 6년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6년을 모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 24시 이제 그 요양보호 네. 이런 데 있는데 그런데 어머님 생일 때 되면 저희 자식들이 다 음식 싸갖고 가서 거기 생일 잔치 해드리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좋은 그런 추억들이 많이
0: 그게 계기가 있어요. 돼서 네. 이후에도 네. 네. 네. 아주 좋은 일 하시네.
3: 네네네. 네.
0: 자, 청취자 여러분 문자 좀 짧게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남산 씨가 읽기가 힘들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몇 분 더 소개 좀 해주세요.
2: 조구목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신한상 가수님 노래도 모습도 짱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또 물망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신한상 가수님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요. 커피 맛있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뭐 바리스타도 있고 뭐 별거 다 하네요.
0: 뭔 스타?
2: 바리스타.
0: 바리스타 뭐예요?
2: 아니 커피 제 만들고 내리는 거죠.
0: 알겠습니다.
2: 아니, 사서 3개월 뛴 스페셜 게스트 MC한테 이런 걸 물어본 건 실례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는 자 오늘의 자 3승을 올 기대하고 있는 류인숙 씨의 노래 본인 노래입니다. 1라운드 엄마 엄마 자 듣겠습니다. 자 2번 류인숙 씨입니다. 중간 가지 나갈 때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자 동접자가 지금 184분이나 돼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0: 2번 유일수 엄마 엄마 은혜 문자 부탁해요.
1: 잘한다 보조 MC 잘한다.

남의 딸 민숙 가수의 엄마 엄마. 아, 정말 심장을 후벼낸 듯한 아주 애절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류인숙 씨. 네. 네. 또 좀 우시려고 그래요. 지금 엄마 지난주에 펑펑 울더니. 네. 자,

0: 있습니다.
1: 문자 두 줄 넘어가면 힘들어요, 청취자 여러분.
2: 그건 내가 아, 읽을 거야, 아저씨. 아, 예,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문자 두 줄 넘어가면 저 남산 씨가 읽기가 힘듭니다. 한 줄로 좀 문자를 보내주세요.
1: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데 짧게 가세요.
2: 네. 자, 또 두 번째 문자.
1: 두 번째 문자. 그 광렬님께서.
2: 아니, 그 위에 유화성님.
1: 유화성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엄마, 엄마 잘 부르고 삼승 가자!
0: 감사합니다.
2: 또.
1: 또 광렬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유인숙 가수님 응원합니다.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대표 김광렬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0: 아,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자, 5974님께서는 남산 MC님 의상 어디서 산 거예요?
1: 지금 아, 저는 그
2: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1: 미국에 그 아들이 있는데요. 버클리를 졸업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미국에서요?
1: 사업차 지금 내한해 가지고.
2: 아, 내한?
1: 예, 지금 다음 주 가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의상을 들고 왔죠.
2: 아, 이 미제예요, 그러면?
1: 아, 여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오,
2: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라운드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2라운드 이제 갈 건데요. 2라운드 네. 곡은 커버곡을 해야 돼요. 본인 노래가 아니고.
3: 네네네.
2: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3: 진성 씨의 님의 등불.
2: 어, 진성의 님의 등불? 네. 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신한산 씨의 두 번째 무대입니다. 이 진성의 님의 등불 부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노래?
4: 동쪽에서 부는 바람.
2: 여보세요. 네. 예, 예. MC가 물어보면 보조 MC 대답만 아, 해주세요.
1: 이렇게 부르는 걸 말씀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잘난 척 그만하시고. 자, 그러면 신한산 씨의 두 번째 곡, 진성의 님의 등불. 박수!

0: 이매등불 부르는 가수 신한상 교수의 응원 메시지 부탁해요.
1: 2번이요. 2번이 아니고
0: 1번이요.

0: 희망연씨 두 번째 진성의 님의 등골. 네.
1: 이 노랫말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내 님이여 누가 볼까 두렵소. 장독 뒤에 숨길까 이내 등 뒤에 숨길까.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나는 당신의 영원한 딸랑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 안 됐어요?
2: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1: 자, 보조 MC 이 노랫말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이 노랫말은 그 굉장히 심금을 울리면서 가슴을 휘어파는 그런 깊은 그런 애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 여보세요. 그 저 스탠드바에서 하던 상투적인 거 말고 네? 지금 참신한 걸 좀 해봐요.
2: 참신.
3: 여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내가 선을 넘으면 메인 MC를 하게 되겠죠.
1: 자 청취자 문자, 예. 격려 문자 소개해 주세요.
3: 한울본 원장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우유빛깔 신한산. 멋있어요. 신한산 감성보컬 신한산.
4: 감사합니다.
3: 그리고 088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1번 신안산 화이팅. 성함 잘 지으셨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허스키 판소리 전공자같이 잘 부르십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여보세요. 보조 MC. 이 오른팔로 자꾸 이렇게 흔들거리지만 뭐 웅변하러 왔어요 여기.
3: 제가 그
1: 바디 가만히 있어요 여기다.
3: 바디 랭게지 쓰는 것은 아들이
5: 바디 랭게지? 때문에. 바디 랭게지?
3: 바디 랭게지 맞잖아요.
5: 랭게지.
3: 아예 좀 발음이 좀 제가 이렇게 해 웃습니다 또.
1: 네. 스대반 청취자께서 남산이가 말 주변이 없네. 하하하. 말 주변 없대는데. 시대반님 알아요?
3: 항상 웃기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아, 넘어갑시다.
1: 고등학교 때 뭐를 뛰었다고 그랬죠?
3: 고등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사서삼경을 뛴
1: 사람입니다. 사서삼경을 뛴 분입니다. 네.
3: 겉장만 뛰었습니다.
1: 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분이
3: 좌의정
1: 네. 승정원장 할 분이야. 어, 과거 시험 패스했을 테니까.
4: 예, 예.
1: 뭐 안타깝게 요새는 사서삼경 시험 보는 데가 없으니까. 자 이제 류인숙 씨 2번 류인숙 씨 3승의 고지에 올라서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른 가수의 노래인데?
6: 네, 이번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1: 어떤 곡이죠?
6: 동백 아가씨.
1: 동백 아가씨. 자,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남의 이미자로 통합니다. 류인숙 씨. 이미자, 남의 이미자 씨의 류인숙 씨가 부릅니다. 동백 아가씨. 박수! 2번 류인숙 적어주세요.

0: 남의 이미자라는 애칭 갖고 있는 류인숙 씨, 이미자 씨의 노래 동백아가 씨 아주 구성지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저기 보조 MC 말이에요.
1: 네네.
0: 중간에 제가 이제 뭐 1번 누구, 2번 누구 문자 주세요 이런 거 하라고 그럴 때.
1: 예예. 예.
0: 그 뭐 UFC 지금 뭐 사회자 보러 왔어요? 왜 손을 벅벅 찌르고 그래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 그 씨름면서 했었어요.
0: 아, 그런 건 궁금하지 않고.
1: 예, 궁금 안 하니까.
0: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1: 예,
0: 말씀.
1: 예, 제가 이제.
0: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1: 뭐, 연습해온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스탠드바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1: 이게 노래하면서도 이게 액션이라고 하죠. 예. 제스처. 이게 멋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 바디랭귀지?
1: 그렇죠. 예,
0: 자. 그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376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당돌하고 당참섬 아가씨 류인숙 가수님 최고입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삼성 도전 화이팅.
0: 당돌하고 당찬 그다음에 뛰었다가 섬 아가씨 이렇게 읽어야지. 저는 당돌하고 당찬 섬 아가씨 류인숙 그러면 안 되지.
1: 저는 사서삼경을 어렸을 때 뛰었기 때문에 이거 잘 못합니다.
0: 자 다음 문자 소개.
1: 신우 이벤트 영상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동백 아가씨 감독을 주네요. 국민 가요를 정말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사마나 구인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유인숙 가수님 엄마 엄마 화이팅! 삼성 갑시다요.
2: 감사합니다.
1: 동백 아가씨도 애절하게 잘 부르시네요.
2: 고맙습니다. 네.
0: 여보세요?
1: 네.
0: 저렇게 문자를 소개를 하면 그걸로 입 딱 다물지 말고, 요렇게 네. 문자가 왔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좀 말도 좀 걸고 그렇게 해보세요.
1: 제가 이제 세 번째 하기 때문에 네. 점차로 이제 마음속에 우러납니다. 아. 저 이렇게 문자 왔는데 어떻게 힘나십니까?
2: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막 제가 계속 가사를 쓰잖아요.
1: 네.
2: 긴장돼서 가사 놓칠까봐 그 정도로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에이, 제가 오늘 볼 때는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긴장하신 것 같은데
0: 네.
1: 이승의 여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한상 가수 아까 조금 긴장한 것 같고요.
0: 네.
1: 우리 저 유인숙 가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출연을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잖아요.
0: 예.
1: 삼성을 도전하기 위한 어떤 그 여유가 그 마치 이미자 선배님께서 오셔서 노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가슴이 펑펑합니다.
0: 남산 많이 늘었다.
1: 많이 노력해 하는 겁니다.
0: 남산 많이 늘었어. 네. 자 그러면 질문도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1: 질문 두 곡 다 부르셨어. 두 분 소감. 자 우선 신한상 가수님부터 이렇게 해서 웃기는 겁니다. 다 웃잖아요. 나만 안 웃고.
0: 자. 우리 도전자부터 어떠셨어요?
3: 아유 이게 뭐 그 경연 프로이다 보니까 네. 괜히 이 편한 자리가 될 수가 없고 네. 괜히 긴장되고 좀 이렇게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0: 네.
3: 어, 그래서 목도괴리 더 재미있는 것 같고
0: 예.
3: 네, 좀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유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0: 예, 아유 겸손해 말씀하시는 것 네. 같고요. 자 이번엔 리인숙 씨 오늘 자 어떠셨어요?
2: 네, 저 역시 늘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 가슴에 영원히 남는 예.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아유,

0: 감사합니다.
1: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우리 보조 MC가 또 스탠드바 경력 30년이고 또 가요를 깨트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2: 아, 그렇죠.
1: 이제 가수분의 그 심사평 짧게 한 30초씩.
2: 아무래도 이제 신한상 가수님은 미녀와 국악풍으로 어우러진 그 한맺힌 소리가 나와 있고, 우리 저 유인수 가수님은 역시 이미자 가수님의 정통 트로트의 어떤 맛을 진술을 보여주는 그런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3: 네.
2: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런데, 아니, 그런데 어떻다, 전제는 그런데.
2: 그런데 제가 심사를 할 게 아니고, 네. 청취자분께서, 제작진분께서 어떤 그 결론을 내리냐, 여기에 달리는 거죠. 문자라든지, 그 문자라든지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점수를 내겠죠.
1: 그런 거예요?
2: 그런 거잖아요.
1: 심사평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2: 얘기했잖아요, 지금 심사평.
1: 이거 본인들 얘기고.
2: 아니죠. 이게 딱 보시면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요.
1: 옷 색깔이 다르다?
2: 옷 색깔의 그 트로트의 맛이 색깔이 다르죠.
1: 여기까지 심사평, 멋진 심사평, 옷 색깔에 대한 심사평을 노래 자랑할 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후에 오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 실버돌 힘든 싱어. 자, 오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보조 MC 남산 씨 발표해 주세요.
1: 제가 지금까지 출연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머리에 지진 날 정도로 너무 발표하기 힘드네요. 두 분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신한상.
2: 오버하지 말고.
1: 신한상 가수가 리허설 못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1번 통, 2번 엄마 엄마를 부르신 두 분의 대결을 3승 도전하겠지만 오늘은 결과로 무승부를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무승부래 박수.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 파블로 PD가 신한산 씨 아까 저 입장하기 전에 네네. 잠깐 쉬는 타임에 와서 네. 이 오디오 테스트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워낙 저 혼자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네. 기회를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네, 네. 그 조건이에요.
1: 네. 아, 예, 예, 예.
0: 노래 실력은 떠나서 그 네. 물리적인 조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오늘은 무승부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대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류인숙 씨는 3승
3: 네.
0: 그다음에 네. 신한산 씨는 1승 도전 네, 오늘과 네. 똑같은 컨디션이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자, 원래 이제 이 끝곡은 승자의 노래가 나가는 건데 오늘은 무승부라서 보조 MC 차만 타면 오는데 그 노래 틀어드릴까?
1: 스페셜 게스트예요. 네,
0: 근데 아까 시작할 때도 한번 나가서 네. 최일구의 인생 모인 일을 틀겠대.
1: 그렇죠. 이 노래가 좋죠.
0: 최일구가 어떤 가수인지 알아요?
1: 최일구 여기 계시잖아요. 한가지 마세요.
0: 파일 음반은 없고 파일만 있습니다. 자, 유인숙 씨, 신한산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보조 MC 남산 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네 명 똑같이 보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우리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그렇지, 그렇지. 자.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 서초터널에서 봉천터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부근으로 불편한 진행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의 도로에는 유철이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구리 나들목에서 원릉분기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빗길인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 가평교수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달래내 고개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달래내 고개 일대에서부터 반포까지 쭉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파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최근 국채시장의 고금리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인 5.31%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국채 장기물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미국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AI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고금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금 대신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전 세계 AI 기업들이 쏟아내고 있는 채권의 총 발행량이 올해에만 벌써 2천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이 결국 시장 전반의 고금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장기 구체 금리는 미국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AI 기업들의 투자가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더 두들리게 하게 된 셈인데요.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치솟는 금리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한편 금리 안정을 위해 일본 엔화 가치 상승에까지 관여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환율 정책까지 동원하는 미국. 그만큼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위협적이라는 반증이겠죠.
0: 그런데 반대편 중국의 행보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통화정책까지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유리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낮게는 1%대에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1: 시장 원리로 금리를 제어하려는 미국, 그리고 금융과 산업 정책을 한데 묶어 강력한 지원군을 자처하는 중국. 이 치열한 자본의 대리전 속에서 기술 패권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본이 지배하는 AI 시대, 이 거대한 각축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 통찰을 가져야 할지 오늘도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0: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일서.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 옆에 계신 네, 철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패치노트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첫 소식은 이번 네. 주 AI 업계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 뭔가요?
1: 오픈 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의 네. 해킹 능력이 자체 안전기 중상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네.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훈련을 스스로 중단하였습니다.
0: 아, 이게 네. 그 정도로 위험할 정도라는 거군요.
1: 네, 우리가 사실 저희 지난번에 네. 보도들 그 드리긴 했지만은 예. 오픈 AI가 실험하는 과정 중에서 규제 박스,
0: 그쵸. 그
1: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나서
0: 스스로
1: 해킹을 이제 그쵸. 하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요. 예. 오픈 AI는 차세대 모델인 아스트라가 사이버 보안 능력에서 이제 위험 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0: 네.
1: 이달 중순 2주간 관련 강화 학습 훈련과 사상 최대 규모로 계획했던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AI 기업들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훈련 규모를 키워온 흐름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사실 이 AI 기업들은 데이터 학습 학습과 이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중단할 정도라면은 아 이거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했던 건데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방금 말씀드린 사실 AI가 이제 규제 범위를 넘어서 AI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해킹을 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0: 예.
1: 사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예. 1만 7천 건이 넘는 자율적인 침입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1만 7천 건이요?
1: 1만 7천 건. 예. 굉장히 많은 수인데
0: 예.
1: 사람이 사실 시키지 않았는데도 AI가 스스로 보안 장벽을 우회해 네오 네.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려만 해왔던 위험이 네. 이제는 실제로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자 그러면은 오픈 AI가 단순히 훈련 중단으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1: 네. 뭐
0: 다른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1: 2023년에 만든 안전관리 체계인 예. 준비 프레임워크를 이제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0: 예.
1: 우선 개발 단계 전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 안전과 보안 장치를 개발 초기부터
0: 예.
1: 적용하며 모델의 추론 과정 을 이해하는 연구에 더 많은 자원,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0: 예.
1: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는 안전 기준을 좀 서둘러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엄청난 절박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AI 모델이 이제는 개발한 이 개발사의

0: 또와 통제 범위까지 스스로 벗어나서
1: 맞습니다.
0: 이게 이제는 개발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면 이게 이제 오픈 AI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업계 전반의 흐름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달 12일에는 1,3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네. 경쟁 압박이 지금 안전조치의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예. 공개 연구를 내놨고 예.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죠. 구글 딥마인드를 이끌어온 데미스 하사비스는 아, 예. 프론티어 AI의 공동 안전 기준을 마련할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실제 위협도 이제 점점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예. 같은 기간 AI 에이전트 여러 개를 동시에 동원한 조직적 해킹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고 아, 예. 대만의 원자력 규제 기관이 자율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침투 시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아, 이게 AI 능력이 뭐 좋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이제 방패가 될지 네. 창이 될지 이것을 가르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가 많이 갖고 있는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게 기업들에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위험 수준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 안전장치에 대한 이 검증 절차를 좀 사회적으로 그리고 네. 또 우리 공적으로 좀 뭔가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2: 네,
0: 드네요.
2: 네. 맞습니다.
0: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2: 안전을 둘러싼 사실 긴장과는 별개로 시장의 네. 투자 여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예. 열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이번 주 중국 증시에서 나왔는데요. 예. 로봇 강아지로 유명한 유니틸 로보틱스가 상장 첫날 주가가 6배 넘게 뛰었습니다.
0: 아, 이 유니틸이라면 막 춤도 추고 쿵푸도 하고 했던 그 로봇 만든 회사군요.
2: 네. 맞습니다. 그 예. 유니틸이 이제 지난 19일 상하이 스타마켓에 상장을 했는데요. 예. 첫날 주가가 629% 급등하며 시가총액 약 66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0: 상장하자마자.
2: 하자마자 6배 이상이 뜬 거죠. 와. 중국 본토 증시에 상당히 상장한 첫 범용 로봇 기업이기도 합니다.
0: 아, 네. 그 유니트리, 아까 제가 잠깐 뭐, 그 네.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사실 네 발로 걷는 로봇계와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예. 무엇보다 가격 파괴, 역시 중국 기업답게 네. 가격 파괴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예. 과거 수억 원을 호가하던 로봇계를 수백만 원대에 내동으면서 연구용 물량 소방, 순찰 같은 산업 현장, 그리고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로봇의 접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업계에서는 사실 기술 개발은 미국이 앞서지만 상용화 양산은 중국이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이제 약간 태양광 같은 거죠. 유니트리는 로봇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0: 유니트리는 뭐 중국의 여러 로봇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싸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었던 네,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뭐 쿵푸라든가 이런 춤이라든가 네.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에 좀 네, 강조하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성장 과정이 방금 이제 이런 그 언론의 어떤 비춰지는 퍼포먼스를 좀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다소 좀 과열 양상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데요.
2: 사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좀 AI 주가인 것 같기도
0: 네,
2: 하고
0: 그렇죠.
2: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장 전 일반 청약에 무려 8,000배가 넘는 자금이 와. 몰렸다고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첫날 급등도 기업의 실적보다는 사실 이제 기업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네. 기대감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0: 뭐 아무래도 그렇게 화려하게 쿵푸도 보여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2: 쿵푸하는 로봇을 사실 누가 이기겠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네. AI 로봇이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0: 예.
2: 아직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은 아직 좀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0: 네.
2: AI 데이터 센터부터 로봇까지 이어지는 투자 열기를 두고 거품 논쟁이 사실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기대와 실적 사이에 이제 간극을 좀 우리는 계속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뭐 지금 요즘 한국의 증시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저런 버블도 부럽긴 하네요.
2: 한국이 이미 선도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2: 또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어쨌든 이제 이 로봇은 뭐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뭐 배터리 그리고 뭐 정밀 부품들이 다 이제 종합된 그런 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
2: 네.
0: 우리 기업들도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 분야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좀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유니트리의 성공이 사실 보여주. 주는 것은
0: 예.
2: 기술력 못지않게
0: 네.
2: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0: 예.
2: 가격을 낮춰 시장을 먼저 만드는 전략의 힘인데요.
0: 예.
2: 정부가 사실 K 휴머노이드를 추진하고 있고 또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승부를 보겠다.
0: 그렇죠.
2: 거기에서 이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0: 그렇죠.
2: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 보면은
0: 예.
2: 우리나라도 원초인 기술과 함께 양산 경쟁력을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으로서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릴지 그게 앞으로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대차가 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서
2: 네.
0: 이것을 이제 로봇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 지금 삼고 있는데
2: 네.
0: 이 중국 기업들의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2: 네, 방금 로봇 투자 얘기를 이제 살펴봤는데.

0: 는데요. 그 열기 한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도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사상 최대의 주주 환원책을 내놨고 삼성전자는 AI 전문가 영입과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 계획과 함께 잉여 현금 그림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고 발표했고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줄 만큼 실적에 또 자신이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1: 예.
0: 증권가에서는 40조 소각은 예고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삼성전자도 AI 투자를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보이기는
0: 네,
1: 하는데.
0: 그렇습니다. 예.
1: 일단 SKX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주가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로 좀 보이긴 하는데.
0: 네, 맞습니다.
1: 예. 이 올해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 저기 두 회사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요?
0: 네, 지난 9일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기대감에 10% 급등한 반면 주주 환원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SK하이닉스는 8% 하락하며 좀 회비가 엇갈렸는데요.
1: 예.
0: 열흘 만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환원책으로 응답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A 결실을 그리고 또 AI 호황의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국내 증시의 핵심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예,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움직임이 좀 눈에 띈다고요.
0: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는 최근 딥러닝, 비전 AI 분석 석학인 한보영 서울대 교수를 외부 전문가로 잇따라 영입해 반도체 설계 공정 제조 전반의 AI 전환, 이른바 AX의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고요.
1: 예.
0: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자체를 이제 AI로 혁신해서 수율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1: 예.
0: 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1: 예.
0: 지난 15일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 예.
0: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소재 부품 장비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안정에 이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는 한편 해외로도 눈을 돌리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고요.
0: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달 13일 해상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판탈라사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파도로 전기를 만들고 바닷물로 서버를 시키는 방식인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실 부동산 문제예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문제인데 해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걸 해소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이게 참 그 데이터 센터를 뭐 우주로 보내겠다, 바다로 보내겠다, 아주 사방으로
0: 빈 공간이면 일단 무조건 보내는 그런 전략을
1: 그러니까요.
0: 세우는 것 같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이 메모리 호황이 참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지만 이번 주 우리 소식들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호황에 올라타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생산 혁신과 인프라 투자, 주주 환원까지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제일 관심이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1: 예.
0: AI가 만든 콘텐츠에 이제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는 문제입니다.
1: 예.
0: 엔트로픽이 이제 AI 클로드가 생성한 글에 워터마크를 넣기 시작했는데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의문 들긴 합니다. 글에 어떻게 워터마크를 넣는가.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도입 일주일 만에 이용자 반발과 재고도구 확산이라는 논란에 좀 휩싸였는데요. 곧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에도 시작점의 큰 사안입니다.
1: 이게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야. 이제 옆에 오른쪽 아래 이런 데 이렇게 막 그 워터마크가 찍히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보고 지울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0: 그렇죠.
1: 이 텍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참 지우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0: 네.
1: 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0: 사실 이미지에는 사실 뭐 우리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커들이 박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또 사실 이제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싶은데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성 같은 텍스트의 통계적 패턴에 이제 데이터로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신호를 심어두는 이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글이지만 전용 검사 도구를 돌리면 AI가 생성한 글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인데요. 이미지의 경우 파일에 이제 출처와 생성 이력을 담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기록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당연히 뭐 이용자들의 반발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어떻게 반발하고 있나요?
0: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본인이 쓴 글이 어디까지가 내 글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그렇죠.
0: 자신이 직접 쓴 글을 AI로 윤문만 하더라도 그 경우 사실 AI 생성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제기되기도 했고요.
1: 그렇죠.
0: 일부 유료 구독자들은 해지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엔트로픽은 이제 단순 교정 수준이라면 AI 생성 패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식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텍스트에 어떤 방식으로 워터마크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겠죠, 당연히.
0: 그리고 네. 사실 그 도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개발자가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도구를 네. 공개하면서 네.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 기술이느냐.
1: 그러게요.
0: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AI 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0: 업무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요.
1: 예.
0: 엔트로픽 사례는 사실 국내 제도 설계에 이제 좀 직접적인 참고가 되긴 있는데요.
1: 예.
0: 마침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이달 중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최종 확정해 공표를 했습니다.
1: 예.
0: 인간의 존엄성, 사회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 아래 7개 원칙을 담은 자율규범인데요.
1: 예.
0: 지난 5월 초안 공개 이후 116건 의견을 수렴에 다듬었고 여기에 인간기능연구소, 저희 하이도 네. 의견을 제출하기도
1: 그렇죠.
0: 했습니다.
1: 예.
0: 네, 업계에서는 사실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 AI가 만든 콘텐츠와 또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자라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시긴 할 텐데요. 결국에는 이 어디까지를 AI 해산물로 볼 것인가가 기준선일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안희철 변호사님, 안희철 고문님 모셔가고 이야기를 나눴듯이요.
1: 네.
0: 어디까지 할까?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나
1: 그렇죠.
0: 윤리 기준을 잘 마련되어야 좀 먼저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특히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에 어떤 인풋을 훨씬 많이 넣어주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AI가 조금 유문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최 기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위로.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크리스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3000년 전의 신화가 오늘날에도 이토록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은 과연 과거보다 더 지혜로워졌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특히 영화에서 트로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추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낯선 일을 환대해야 한다는 제우스의 법도 이야기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공동체의 결정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다른 이들과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과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한 지금 오히려 고대 이야기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나눠주실 분은 모셨습니다.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박근영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그리고 도시연맹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예. AI 시대에 서로 다른 개인을 공동체로 연결하는 미래 거버넌스를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과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0: 네. 네. 먼저 영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뭐 또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못 봤는데.
1: 저도 지금 티켓팅이 너무 힘들어서 못
0: 그러니까요.
1: 하고 있습니다.
0: 요즘 거의 이거는 수강신청에 가까운 정도의 네.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영화 오디세이는 기본적으로 이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포머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영화 오디세이 어떻게 보셨나요?
2: 우선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예. 저는 어릴 때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1: 예. 저희 때 필독서였죠.
2: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런 장면들을 비롯해서 뭐 마녀나 세이렌처럼 그런 신화 속 존재들을 구현한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0: 예.
2: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고대보다 정말 발전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기술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발전을 했지만 예. 인간이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나 그런 힘들을 좀 책임있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까지 성장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 예.
2: 특히 고대인들은 그런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오만과 책임 그리고 환대나 그런 공동체 질서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는데요.
0: 예.
2: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훨씬 적었지만 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런 타인이나 뭐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또
0: 그렇죠.
2: 네.
1: 물론 고대에도 전쟁과 갈등 같은 한계가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대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까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또 뭘까요?
2: 네, 먼저 고대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거나 혹은 정의로웠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0: 예.
2: 다만 이 신화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0: 예.
2: 또 그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취약성과 불완전함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0: 예.
2: 특히 오디세우스 역시 그런 트로이 목마라는 탁월한 계량으로 전쟁을 끝냈지만
0: 예.
2: 그건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위장을 해서 상대의 믿음을 이용한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0: 네, 그렇죠. 이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더 근본적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셈이네요.
1: 네.
0: 이 문명의 발전은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또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이뤄내는지 함께 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AI 발전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0: 네.
2: 특히 AI는 인간의 능력을 계속 확장하지만
0: 그렇죠.
2: 그 AI의 능력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지까지는 답해주지 않습니다.
0: 네.
2: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처럼 어떤 걸 발전으로 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그 기술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지는 결국 우리가 함께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0: 네.
2: 제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0: 네.
2: AI가 인간의 삶과 노동 그리고 의사결정의 그런 것들을 바꾸는 시대에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술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0: 네.
2: 또 그 변화에 따른 그런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오래전 고대의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의 실마리가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세이를 보면은 사실 서로 다른 존재

0: 함께 살아가기 위한 원칙으로 제우스의 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우선 제우스의 법은 고대 그리스의 환대 관습인 크세니아를 말합니다.
2: 네.
1: 그 낯선 손님을 보호하고 또 주인과 손님이 서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법도인데요.
0: 네.
1: 당시에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이름과 출신을 묻기 전에 먼저 음식과 또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대신 손님도 그 주인의 집과 뭐 질서들을 존중을 해야 했는데요.
0: 네.
1: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과 또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으로 볼수 있습니다.
2: 네. 오디세이에서는 이 크세니아를 지키는지가 그 임무를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제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어떤 기준으로도 볼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또 영화의 앞부분에는 그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괴물이 등장합니다.
2: 예.
1: 그 괴물의 이름이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인데요.
0: 네.
1: 아직 영화를 보시지는 않으셨지만
2: 네.
1: 그 장면을 보시면 괴물이 자신의 동굴에 들어온 오디세우스 일행을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폴리페모스가 괴물로 그려지는 이유는 그 괴물 같은 그런 외형적인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0: 예.
1: 이 낯선 일에 대한 제우스의 법을 부정하고 자신의 힘을 곧 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사실 반대로 이타카의 구원자들은 환대를 악용하면서 이제 손님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것은 사실 어떤 힘, 기술, 뭐 그런 것보다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합니다.
2: 네, 이게 또 이렇게 보면 크세니아는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서인 것 같은데요.
0: 네.
2: 서로 다른 가치와 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크세니아는 그 상대가 나와 같기 때문이 아니라
2: 예.
1: 서로 다르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대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데요.
0: 예.
1: 지금은 하나의 가치로 모두를 묶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오늘날에는 이런 같은 정체성보다
2: 네.
1: 공동의 삶에 대한 권리와 그런 책임을 나누는 원칙들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러게요.
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크세니아의 상호성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AI 시대에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우선 AI는 인간이 오랫동안 축적한 언어와 지식 그리고 창작물과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 공동체의 자원을 통해 성장을 한 만큼 기술을 개발하고 소유한 주체들도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변화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0: 예.
1: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의 크세니아는 기술이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를 넘어서 그런 상호적인 관계성들에 어떤 책임으로 또 응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고대에는 이 제우스라는 어떤 신의 권위로서 이 크세니아를 지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는 대부분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존재가 이런
0: 네.
2: 그 규정들, 규칙들을
0: 네.
2: 세우고 또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게 했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 많은 권위들이 좀 무너진 상황이죠.
0: 네.
2: 그렇다면 이 그 질서를 누가 만들어야 할지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크세니아가 그런 서로 다른 존재들을 대하고 그게 제우스라는 어떤 신의 권위로 이루어진 법도라면
2: 예.
1: 오늘날에는 그런 AI 시대에 그 법도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네, 이렇게 사실 권위들이 다 무너진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공동체의 결정 권한을 어떻게 보면 또 시민에게 나누는 방식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방법으로 사실 추첨을 활용했다고요?
1: 네, 오디세이 속 추첨은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트로이 전쟁에 참전할 사람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0: 네.
1: 또 영화의 배경과 또 후대 아테네 민주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지만
0: 네.
1: 아테네에서는 그런 추첨이 시민에게 공적인 역할과 결정 권한을 나누는 그런 제도로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2: 예. 이 영화에서는 이게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추첨을 했다면 후대 아테네에서는 이제 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를 위해서 추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2: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요?
1: 당시에는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추첨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0: 아, 장치 따로 있었군요.
1: 네, 돌로 만들어진 그런 장치에 시민의 신분표를 꽂고
2: 예.
1: 옆에 관에 흰색과 검은색 구슬을 넣어서 하나씩 나오게 했는데요.
2: 로또 같네요.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그 말을 하려 했는데
1: 여기서 흰색 구슬이 나오면 예. 해당 줄에 시민들의 선발이 되고 검은색 구슬이 나오면 제외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2: 아,
0: 예.
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치보다도 그 네. 안에 담긴 그런 정치적인 의미인데요.
2: 예.
1: 그런 공적인 판단이 특별한 능력이나 권력을 가진 소수의 몫이 아니고
2: 예.
1: 평범한 시민들도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아.
1: 그래서 시민의 결정들이 그런 결과를 받아

0: 높은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반복해서 권력을 얻기 쉬운 구조입니다.
1: 그렇죠.
0: 또 정치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보다 특정 인물과 진영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1: 예.
0: 그 결과 선출된 대표가 절대 다수 시민의 다양한 삶과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성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시민이 동등한 정치적인 주체로서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민의가 권력의 구성과 그런 행사를 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는데요.
1: 예.
0: 지금의 선거 제도는 시민을 몇 년에 한 번 투표하는 유권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조직과 자원을 가진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예.
0: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다수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AI 시대에는 이 아무래도 AI라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중간 과정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네.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최근 선거에서도 그런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만큼
1: 예.
0: AI는 시민의 관심과 감정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확산하는데요.
1: 예. 네.
0: 이미 믿고 있는 본인의 생각, 그런 확신을 강화하고 있고 또 정치가 그런 수기보다 분노와 충성심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런 포퓰리즘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동시에 기술에 대한 결정들이 그런 국가와 기업 또 전문가에게 집중되기 쉬운데요.
1: 예.
0: 결국 정보와 자본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런 여론과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구조가 그런 AI라는 특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오디세이의 추첨과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정의 추첨은 실제로 역할과 권한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의 방식이었습니다.
1: 네.
0: 오늘날의 그런 추첨 민주주의 역시 평소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공론장으로 불러오는 데에 나아가 일정한 사안에 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나누는 그런 제도로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네.
2: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결정하는 어떤 구조를 벗어나서 이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좀 나눠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0: 네. 저도 아직 어떤 상상에 그치지만
1: 네.
0: 다만 추첨이 실질적인 권한이 분배로 이어지려면 그런 수계 과정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0: 더 많은 시민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라면 수기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동체의 판단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기술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만 그치지 않고
1: 네.
0: 그런 기술과 공동체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그런 정치적 주체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은 시민의 다양한 경험이 실제 정치적 결정으로 이어질 공간도 사실 필요할 텐데요. 그 출발점으로 도시에 어떻게 보면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0: 네, 저는 도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 예.
0: 오늘날 세계는 점차 다극화되고 또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도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공동체를 하나의 민족이나 이념 그리고 동일한 정체성으로 결속해온 방식과
1: 네.
0: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온 그런 정치 역시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시민들이 그런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책임을 나누는 그런 수평적인 시민성이 AI 시대의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리고 그 시민성이 자신이 마땅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공간입니다.
2: 이게 같은 가치나 어떤 정체성을 어떤 공유한다기보다는 이제 함께 어떤 공유하는 삶의 조건, 그 환경이 네.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으로 네,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시는 좀 더 다른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0: 네, 먼저 국가는 그런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 네.
0: 이념이나 체제 그리고 국익을 둘러싼 경쟁의 논리에서는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2: 그렇죠.
0: AI 역시 국가 차원에서는 뭐 기술 패권이나 산업 경쟁력, 안보의 관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2: 그렇죠.
0: 반면 도시에서는 시민의 직접적인 삶과 맞닿은 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그게
0: 네.
1: 되게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영향이 계속해서 이뤄지긴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럼 도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0: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뭐 하나의 정치적 연합을 이루기에는 뭐 역사나 뭐 체제, 주권, 안보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과 베이징, 도쿄는 그런 기후위기나 뭐 고령화, 돌봄, 교통과 주거처럼 서로 비슷한 도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2: 그렇죠.
0: 도시 역시 국가 간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런 시민의 삶과 맞닿은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이 도시를 단순히 국가의 어떤 하위

0: 행정 단위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까지 보고 계신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1: 네, 우선 저는 도시와 그런 도시 연합의 가능성에도 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시민의 그런 수기들을 기존의 정치제도와 어떻게 연결할지 혹은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할지는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2: 네. 사실 오래전 이제 오디세이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시기에는 도시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국가보다는 도시국가였고 그렇죠. 도시 간의 연합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고대 그리스의 경험이 그렇다면은 우리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또 오디세이는 그런 먼 과거의 신화이지만 인간의 가진 힘과 그런 책임들을 성찰하게 하는데요. 네. 오디세우스가 다시 이타카로 귀환한 것도 그런 고향에 도착했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선택이 남긴 결과도 마주하고 네. 또 공동체의 관계와 책임 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결국 이게 우화인 것 같아요. 네. 이 오디세우스의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의 삶에 어떤 우리가 그 배움을 가질 네. 배움 얻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오디세우스는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는 단순히 이제 오디세우스가 어떤 얼마나 오래 항해했는가 또 그 네. 사이에서 어떤 그 모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올 것인가를 묻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AI가 고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항로를 제시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끝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정해주지 못할 테니까요.
2: 네. 앞으로 AI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신화는 어떤 모습일지 사실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인간과 공동체는 어떤 존재로 남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크세니아와 고대의 추첨제 그리고 AI 시대의 도시와 미래 거버넌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근영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마지막 곡으로 라디오헤드의 크립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2: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작업 여파로 더욱 혼잡합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뒤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이후로도 성수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월드컵대교와 마포 청담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다리 건너기 정체입니다. 빗길인 고속도로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들어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외곽 부근 154km 지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뒤로 3km 구간 밀리고요. 이후로 옥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또 도심방면 달래내 고개 부근 1,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달래내 고개에서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뭔가를 결제하거나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있죠. 이거 꼼꼼히 챙겨 쓰는 분들도 있지만 유효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포인트가 돈으로만 따져도 매년 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챙기지 않아서 아깝게 사라지는 게 포인트만은 아니겠죠. 언제 한번 보자 이런 말만 하고 몇 해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 전화가 올 때마다 바쁘다면서 짧게 짧게 끊었던 부모님과의 통화, 또 읽으려고 사둔 채 지금도 책장에 꽂혀만 있는

책들, 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자 하면서 미뤄둔 여행까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서 소중한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도 우리 마음도 시간도 사라져버리기 전에 잘 챙기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원희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역주행의 기적을 쓰고 있는 리센의 러브 어택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든든하게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그리고 정영환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예, 아유,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예. 오늘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TBS 시민의 방송 이렇게 치시면 라이브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팀장님 네. 재무 전문가시지만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네. 미모가 빛을 발하시는 두 분과 오늘 든든하게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특별쇼 오늘 문 열면서 이런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하다가 계속 못하고 있는 것들, 밀어놓은 것들, 혹시 두 팀장님도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저는 금고를 최근에 샀어요.
0: 금고? 개인 금고?
1: 네, 개인 금고를 사가지고.
0: 뭐가 많으신가 보다.
1: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취미는 아닌데, 금을 좀 사서 모으는 거예요.

0: 그래서
1: 그 정도 되면 왠지 지금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하게라도 예. 그냥 금을 조금씩 사다가 모아놓는 걸 하다가 예전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왜 그 영화 보면 좀 이렇게 현금 같은 거를 이렇게 금고에다 모아놓고
2: 그렇죠.
0: 필요할 때 빼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현금이 좀 그렇게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현금이 조금 생기면 해봐야지 했는데.
1: 그러니까 밀어놨던 걸 요즘 실천하고 계시.
0: 네네네.
1: 그런 거.
3: 주로 탈세 목적으로.
1: 아니, 꼭 그렇게 나쁘게 하면 뭘 건 아닌 것 같아. 요즘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중에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이런 그 개념을 딱 그냥 현실화.
0: 맞아요.
1: 실현하는 거잖아요.
0: 비상금 개념으로.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통장에서 뽑아 쓰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너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으로 가면 거액의
3: 그쵸,
1: 뭐
3: 이런 게
1: 그런 쪽으로 또 은밀한 뭐 이런 걸로 가면
3: 조심하세요. 도둑 들을 수 있어요.
0: 그 정도의 돈이면 뭐 행복하겠지만
1: 지금
0: 뭐.
1: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라고 믿고. 네. 아, 우리 정용환 팀장님은요.
3: 저는 약간 저런 것보다는 다른 게 한데
1: 저런 거라고 표현하시면
3: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조금 큰 건 아니고. 아, 저는 요리를 좀 보고 싶어요.
1: 아, 요리?
3: 네,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취사병으로서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이 재미를 좀 보긴 했어요.
1: 아,
3: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걸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좀 맛있는 거 내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좀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긴 한데.
0: 갑자기 생각난 건데.
1: 뭐요?
0: 취사병 4개월에서 5개월 한 걸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본인은 요리를 잘한다면서.
3: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주제를 좀 재무전문 이런 쪽으로 이분들을 돋보이는 쪽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0: 아니, 실제로 잘하긴 해요. 실제로.
1: 알겠습니다.
3: 이렇게 끊으시나요?
1: 이 두 분은 어쨌든 재무 전문가라는 거 저희가 잊지 않고 오늘 한 시간 함께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은 다 이쪽으로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문자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 실시간 상담 들어오는 거 소화하는 중에도 계속 저희 보고 있거든요. 게시판을.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이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번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을 유발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우선 121억 9천만 달러를 합의안에 서명한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 미국령 3곳에 10년 동안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할 지급할 예정이에요.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18살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접속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계정은 알고리즘 추천 없이 시간 순으로 게시물을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고 좋아요 수 확인과 보정 필터 사용도 함께 차단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소셜미디어 업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걸로 평가했지만 유튜브, 틱톡 같은 다른 경쟁 플랫폼의 동참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대출 규제 우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의 조사 수사 상황과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토부는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상거래와 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된 사업자 대출 점검에서 지난달까지

용도 외 유용 178건 모두 686억 원을 적발했고 오는 12월까지 추가 점검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8대 부동산 범죄에 대한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합니다. 국세청 또한 부동산 탈세와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 관련 상담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59건 접수됐는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142건, 1월과 비교해서 약 4.6배나 늘었답니다. 상담 유형은 허위 과장 광고와 환불, 청약 철회 거부가 각각 24%로 제일 많았고요. 판매자 연락 두절이 21.7%, 배송 문제가 13.4%의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패션용품 피해가 63.2% 가장 많았고요.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849원 정도였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중장년층에 집중돼서 5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5.2%를 차지했는데요. 서울시는 구매 전 판매 사업자 신원 정보와 반품 조건,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거래 관련 자료는 미리 캡처해서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함께하시죠.

0: 우리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저희 상암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네요. 경기도 고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가족, 친척과 같은 가까운 지인에게 믿고 맡긴 내 보험, 정작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아는 사람한테 가입해서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고 덮어뒀던 보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0: 많죠, 많죠.
1: 자, 오늘은 이 보험료, 이렇게 가족, 지인 통해서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예. 한 달에 9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신 50대 부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0: 예.
1: 정작 필요한 부분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예. 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 꽉꽉 채우고
0: 예.
1: 그리고 이 줄어든 보험료로 가지고 노후 자금과 그리고 두 분이 원하셨던 여행 자금까지 만들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0: 좋다. 예.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좋은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사연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50대 버스기사입니다.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있어서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더라도 설마다 맛있는 거 챙겨 먹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도 다니면서 나름의 여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병원하고 약 이런 건 영 친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픈 건 참고 버티는 편인데 요즘은 솔직히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저희 아내 잔소리도 부쩍 심해졌습니다.
2: 당신 말이야, 지금 기침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 얼른 병원에 좀 가봐. 아니면 내가 끌고 간다. 내일 오후 출근이니까 오전에 병원 갈 시간 비워놔. 알았어?
3: 야, 내가 뭐 애냐? 기침도 난다고 병원 가게? 그냥 뜨거운 국밥 먹고.
2: 야가 뭐냐, 야가?
3: 여보야, 라고 해서 한 거야. 뜨거운 국밥 먹고 한숨 푹 자면 돼. 당신 몸이야 잘 챙겨.
2: 아니, 형부 폐암 진단 받은 거 보고도 그래? 차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도 정비소에 바로 달려가는 양반이 본인 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왜 국밥으로 해결하냐고.
3: 국밥에 최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내일 병원 가면 되지? 대신 오늘 저녁 국밥은 당신이 사는 거야.
0: 몇 년 전

0: 저희 처형의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더 이런 성화를 부립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서 보험도 추가로 가입했는데 믿고 아꼈으니까 잘 해줬겠지 싶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료 다 합해봤더니 저희 부부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9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워낙 가까운 사이라서 따져보기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이 보험 괜찮은 건지 한번 제대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50대 버스기사님의 사연이었는데 오늘 이재한 팀장님, 정용환 팀장님 두 재무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팀장님의 목소리, 예, 목 상태 괜찮으시지?
1: 네, 걱정이
0: 잠깐 되면서. 이분 역시 건강 또 노후 걱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잘 모르셨는데 제대로 한번 꺼내서 살펴보고 보험료 한번 합산을 해보셨더니 한 달에 90만 원이 넘는다. 이 시기에 이 정도 보험료면 부담이 크시겠어요, 그죠?
2: 맞아요. 네. 자,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 뵙게 되면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일단 처음에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0: 어떤요?
2: 자,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아, 고정수입이 언제까지?
2: 그렇죠. 이 질문이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네. 그 상담에 있어서의 이 방향, 그 즉 진행된 방향이 큰 역할을 해준 큰 질문입니다.
0: 예.
2: 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답은 이게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랑 네. 달라져요. 이게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은요, 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0: 예.
2: 그리고 또 아직 좀 젊으시다 보니까 예. 미래에 대한 나의 위치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못 주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다 많잖아요. 요즘에는. 네. 자, 그런데 이 40대 중반에 들어서는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예. 대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0: 어허.
2: 아, 저 한 60세까지는 해야죠.
0: 네.
2: 저 열심히 해서 돈 벌다가 빨리 끝내야죠.
0: 예.
2: 뭐 길면 65세 정도 아닐까요?
0: 음흠.
2: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 50대이셨던 저희 청춘환님한테 똑같이 물어봤을 때는 뭘 하셨냐면
0: 예.
2: 아, 저는 그래도 지금 보니까 60대 후반이나 70살까지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0: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올라갈수록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일하고 싶은 나이도 함께 올라가는 네, 그런 경향을 보이는군요. 아니 뭐 내 몸만 건강하다면 되도록이면 오래 일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이 건강하다면이란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0: 예.
2: 자, 저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직업이었어요.
0: 그렇죠.
2: 네. 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흔히 이 건강만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참 종종 하시거든요.
0: 예.
2: 자,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반대로 내가 건강에 문제 생기면 더 이상 일을 당장이라도 못할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뭐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시내버스, 뭐 택시 이렇게 승무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네.
3: 근데 그분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시면 사실 이제 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과 영 직결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예.
3: 그러니까 편안한 일은 뭐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장시간 운전하시니까 좀 피곤하신 일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무직이랑은 좀 다르죠. 사무직은 그냥 내가 몸을 이렇게 끌고 와서 네. 책상에서 좀 어느 정도 아파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운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0: 그러니까.
3: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를 또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는 단순히 병원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사고 같이 뭐 예기치 못한 일로 내가 일을 잠시 멈춰야 될 때 그러면 소득이 직결해서 끊기게 되잖아요.
0: 아하.
3: 그렇게 되는 상황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3: 네.
0: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앞서 사연 우리 만나봤을 때 부인 되시는 분과 대화에서도 뭐 잔소리 좀 그만해 하긴 하셨지만 부인께서 남편 되시는 분 건강을 걱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3: 그렇죠. 네. 걱정을 안 하시는 사실 와이프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0: 예.
3: 이 남편분이 몸이 사실 조금만 안 좋아도 병원을 좀 잘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0: 예.
3: 조금 아프면 그냥 대충 뭐 어떻게 하지 뭐, 뭐 좀 시간 지나면 괜찮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흡연도 하셨는데, 담배는 이제 가족분들께서, 가족분께서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담배는 끊으셨다고.
1: 아, 그래요?
3: 네, 그런데 술은 좀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1: 아, 여전히.
3: 네, 그런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좀, 작은 병이라도 병을 키우면 예. 이제 소득과 좀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걱정을 항상 하시는 거죠.
1: 그래요.
3: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보험은 많이 가입해두긴 했는데 혹시 우리가 뭐 잘못 가입한 건 혹시 없을까 예.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1: 예,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고민 사연이 들어왔는지 알겠습니다. 직업 운전자로서 또 본인도 아마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챙기려고 하실 텐데 이게 또 여건이 잘 안 따라주다 보니까. 아내분의 걱정이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래서 보험 내역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셨을 텐데 확인하니까 네. 어떠셨어요?
2: 자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사연인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두 분은요 기존의 실손보험부터 종합보험, 암보험 등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예. 이게 몇 년 전에 아까 말씀 사연 나왔던 것처럼 이 가족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 암 진단이 발생을 하면서 예. 아무래도 보험을 조금 불안하니까 추가로 또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 보험을 바로 누구한테 했냐? 바로 친척에게 가입을 하신 겁니다.
1: 그렇죠.
2: 자, 그러다 보니 이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보다는 그래도 이 가족인데 잘 알아서 해줬겠지 이런 마음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믿음 하나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3: 네. 근데 이제 막상 보면 이 보험료가 꽤 높았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합치면 월에 한 92만 원 정도.
1: 90만 원이 넘다 그러셨는데 92만 원.
3: 두 분의 보험료인데.
1: 예.
3: 특히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한 건에 한 3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1: 그래요?
3: 네.
1: 야, 이거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고민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일단 월 92만 원이면 지금 상황에서 이 두 부부의 보험료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 같은데 실제 보장 내역은 어땠습니까?
2: 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보험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나가니까 나 준비 진짜 잘 돼 있어.
1: 예.
2: 또 그것도 누가 해줬어요? 친척 가족이 줬잖아요.
1: 예.
2: 추가로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든든한 마음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1: 네네.
2: 근데 정작 두 분의 나이에 지금 필요한 질병 보장이 확인해 보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특히 이 종신보험의 보험료의 대부분이 네. 결국은 이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의 주요 보장이 때문에
1: 예.
2: 사망 보장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1: 네.
2: 월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 중에 약 26만 원 정도가 사망 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추정돼 있었는데
1: 예.
2: 아무래도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가족분, 그 친척분께서 이걸 도와주셨을 때
1: 네.
2: 아무래도 이제 그 가족력으로 약간 예. 이런 위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직업 특성상 이 사망에 좀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심을 해봤습니다.
1: 예.
3: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많이 부족한
1: 예.
3: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3: 특히 뇌혈관, 심혈관 뭐 이런 혈관 질환의 문제는 50대부터 이제 조금 더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1: 예.
3: 정작 이런 어떤 보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 사실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3: 네.
1: 그래서 도 팀장님의 설명대로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가입 뭐 이제 저 대신 해 주셨는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거 설계해 주신 분께서 아무래도 가장이 이제 나중에 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거나 이럴 때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거나 이럴 때 남은 가족에 대해서 또 보장 내역이 더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데 이제 방점을 찍으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살면서 건강관리 해나가면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받는 거에서는 상당히 많이 약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2: 네.
1: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2: 우선은 좀 저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무언가 좀 보완한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보험을 계속 쭉 유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보험료가 높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2: 자, 보험을 볼 때는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냐 이것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1: 음흠.
2: 그 보험료를 내고 내가 어떤 위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1: 예.
2: 특히 50대라면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뭐 가족력으로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과 같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치료와 이 생활비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지인 통해서 가족 통해서 가입하신 거니까 요거를 뭐 조정하거나 정리하거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사연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사연을 접할 때도 이렇게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이 껴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1: 예.
2: 자, 이럴 때는 그냥 무려 봅니다. 처음 상담 받고 이 두 분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연락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근데 우선은 이 보험을 정리하면 이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보험을 가입시켜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십니다.
1: 그렇겠죠.
2: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3: 예. 근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막상 연락을 드려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라. 그냥 쿨하게.
1: 아, 정리해라.
3: 예. 그렇게 필요하면 해라.
1: 예.
3: 그러니까 한참 이제 처음 일을 하실 때쯤에
1: 네.
3: 이제 본인도 잘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해드렸다 보니
1: 설계해 주신 분이 예. 이제 그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예전과 그때와.
3: 옛날과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1: 네.
3: 근데 실제로 한 15년 전쯤에는 주로 사망보험금이 많이 판매가 됐어요.
1: 예.
3: 예. 그때는 보장도 지금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보장이 아니었고
1: 예.
3: 이제 다 중증 질환들은 다 이제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1: 네.
3: 사망 위주로만 판매가 됐다면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1: 예.
3: 조기에 발견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1: 어허.
3: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같이 이게 특약들이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예전에 가입한 이런 보험들이 좀 트렌드에 맞지 않게 되는
1: 그렇군요.
3: 이런 게 네. 되는 거죠.
1: 예.
3: 그래서 해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의 사연자도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움직여 드렸고요. 자, 보험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자, 두 분에게 지금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봤는데요.
1: 네.
2: 자, 우선 암진단비를 보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께서 처형이라고 했나요?
1: 예.
2: 가족력으로 있었고
1: 예.
2: 또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부분의 진단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1: 음흠.
2: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수술비까지 보강했습니다.
1: 예.
3: 특히나 이제 남편분의 보장을 좀 더 준비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두 분의 생활비에서 남편분께서 사회생활을 바깥에서 하시니까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더 크고
1: 예.
3: 소득에 대한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장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갑자기 또 뭐 끊기게 되면 가정의 어떤 경제 상황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3: 단순히 뭐 병원비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뭐 진단을 받았을 때 일을 하지 못하면 끊기게 되는 생활비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진단비를 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아마 제일 지금 궁금해하실 내용이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이제 9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2: 네. 기존에 두 분이 내고 있던 보험료 92만 원 저희가 사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조정 후에 월 보험료는 41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절반을
1: 41만 원 두 분 합쳐서
2: 네. 맞습니다. 자, 보험료 절반 이상 줄였고요.
1: 예.
2: 대신 두 분의 현재 나이에 필요한 질병 보장을 중심으로 다시 준비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꼼꼼하게 지금 현재 시기에 필요한 것 중심으로 내역을 고쳐주셨는데 보장 내역을. 보험료는 어우 반이 뭐예요? 반 이상 줄었네요. 예.
3: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종신보험이면
1: 네.
3: 사망보장에 대한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3: 줄어들 수 있는 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
1: 그렇군요. 이렇게 네. 줄어든 보험료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3: 두 분에게는 일단 보험만큼이나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노후 준비였어요.
1: 노후 준비.
3: 네, 노후는 사실 이제 100%의 확률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은 국민연금만 내고 계셨는데 별도의 연금 준비는 뭐 하지 못하고 계셨고 그래서 줄어든 보험료를 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는 아내분의 명의로 일단 예. 준비를 연금 준비를
1: 예.
3: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2: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 40만 원 정도 있잖아요.
1: 그런데 네,
2: 그 금액을 일부를 조금 특별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기로 했습니다.
1: 예.
2: 바로 이 두 분의 여행 자금을 모아보기로 했어요.
1: 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다 그죠? 여행 자금까지.
2: 네. 그러니까 이 두 분과 저희가 이제 소통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1: 예.
2: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거지 많이 여쭤보는데
1: 네.
2: 그러니까 두 분께서 함께 해외를 다녀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단둘이 가신 게 아니라
1: 예.
2: 이 친척들과 다 같이 모아서 패키지 여행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자, 그동안 일하고 생활하고 보험료 내랴 이게 노후 준비 걱정하다 보니까 정작 두 분을 위해서는 돈을 따로 만들어 보지를 못하고 시간을 못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 여행 적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줄인 돈이 단순히 이 소비로 사라진 게 아니라 한쪽은 노후를 위한 연금수단, 한쪽은 두 분의 앞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 자금으로 바뀌게 되는 사연입니다.
1: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런 쪽으로 가세요. 이런 쪽이 지금 유행이에요. 혹은 이게 제일 잘 나가요. 잘 나가요까지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0: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아 이분들이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또 진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보험료도 이렇게 대폭 줄었는데 제대로 된 보장 내역도 챙겼죠? 거기 노후 준비도 플러스가 됐죠? 여기에 여행 자금까지. 아, 이거 진짜 알뜰하게 쓰이게 됐네요.
1: 맞죠. 네. 그리고 오늘 사연에서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예.
1: 이 가족이나 지인분을 믿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0: 네.
1: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가족이든 지인이든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 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입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가입했느냐는 또 확인하는 게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거지만 내 건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누가 가입시켜줬느냐 이거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보장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가 잘 됐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2: 특히 40대, 50대가 되면요. 한 번쯤은 보험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20, 30대에 가입했던 보험이 지금도 필요한 보험인지 그리고 이 보험료는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나한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금액이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0: 네. 가족, 뭐 지인 통해서 가입하셨더라도 이 보험이, 그 보험이 나한테 지금 딱 맞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특히 40, 50대 정도 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재점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대 일찍 가입했던 보험이 지금도 맞는 건가? 정작 큰 병이 생겼을 때 진단비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래가 준비가 돼 있네요. 최근에 또 큰 화제가 됐던 영화 와일드 싱 OST 중에서 우유빛깔 최성곤 배우 오정세 씨가 분했던 최성곤의 네가 좋아 준비돼 있는데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희는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을 포함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뭐 재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은 이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특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3484번님 사연인데요. 50대 남성이시고 역시 오래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 지인이 있으시군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어느새 보험이 한 7, 8건 정도 되셨다고요. 최근에 보험증권 정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던데 지인이 다 알아서 잘 골라줬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 보험회사마다 보장범위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보험이 한 회사에 몰려있으면 불리한 점이 많을까요? 지금이라도 여러 보험사로 좀 나눠서 재정비를 해야 될까요?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역시 또 지인을 통해서 대부분이 막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7, 8건이 그렇게 가입한 보험이 됐고 그 보험들이 결과적으로 대부분 같은 회사 상품이더라. 실제로 많은 분들 만나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1: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인분께서 그 소속 회사에만 존속되어 있는
0: 그런 분이면
1: 어쩔 수가 없죠.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한 회사에 보험이 여러 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보험의 개수나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겠죠. 예. 어떤 보장이 들어있냐에 따라 다른데요. 다만 이 보험회사마다 상품의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좀 비교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2: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암 관련된 어떤 보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보험 비교하다 보면. 그런데 어떤 회사는 뇌혈관, 심혈관
0: 그런 데 좀 강한 게 있어요.
2: 이런 데 보장 범위가 넓은 데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수술 보험이 되게 좋은 회사가 있고요.
0: 그런 것까지 좀 다르군요.
2: 어떤 회사는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한 데가 있어요.
0: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회사마다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한 회사만 딱 정해놓고 뭐랄까요. 여기에다가만 계속 쌓아 올리는 탑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보장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 건강 상태가 어떠느냐 그리고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회사의 여러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는 게 좋죠.
0: 그러니까 같은 그 진단명이 있는 같은 보장 내역이 있는 상품이더라도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그렇게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2: 그렇죠.
0: 말씀이요?
2: 그렇죠. 같은 암 진단비라고 해도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은 그냥 일반적으로 암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게 있고요. 어떤 상품은 특정암, 남녀 생식기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장해주는 데가 있고요.
0: 구체적으로.
2: 네. 뭐 어떤 회사는 뭐 바로 보장해주는 데가 있고. 감액기간 없이 어떤 회사는 뭐 감액기간 있는 데도 있고요. 뭐 혈관질환 쪽도 마찬가지죠. 뭐 뇌출혈이냐 뭐 뇌졸중만 해주는 데가 있고
0: 그렇죠.
2: 뇌혈관까지 다 해주는 데가 있고
0: 여기 듣다 보니까 진짜 종류가 정말 많겠네.
2: 저희가 공부를
0: 많죠.
2: 끝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러겠네.
1: 맞아요. 그리고 쉽게 보면 보험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각자 회사들마다 본인들이 어떻게든 장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비교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험을 볼 때는요. 나 암진단비 있다? 나 뇌질환 보장이 있다? 이것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장이 가능한지를 봐야 하고요. 보험은 이름보다 실제 보장 범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0: 맞아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렇게 그 주안점을 안 두고 그냥 뭐 지인을 통해서 알아서 잘해줬겠지 이러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군요. 아니 아까 이재한 팀장님 설명 중에 보험료도 회사마다 그렇게

0: 차이가 많이 나요?
1: 그렇죠. 이게 좀 웃기죠.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차이가 납니다. 자, 같은 종류의 보장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의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험을 비교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결국 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비교를 해야 합니다.
0: 그러네요. 저희 그동안 이 방송 통해서 다뤘던 많은 사연들이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던 건데 3484번님 얘기 이렇게 듣고 나서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이분처럼 지인한테 보험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나가셨던 분들께는 아 이런 비교 자체가 좀 힘들었겠다. 네, 이런 반성이 됐는데요.
2: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보험은 뭐 가족분들, 뭐 친척분들, 뭐 친구, 직장 동료 아는 분에게 이렇게 주변에서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0: 예.
2: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좋은 게 나왔다라고 해서 매번 이제 권유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좋은 거 좋은 거니까. 그런데 믿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관리를 받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묻는 게 좀 되게 어렵다고들 하세요.
0: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이런 게 좋은 게 나왔다는데
2: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이거는 바꾸고 싶은데 이거 그러니까. 바꿀 수 있나 막 이런 게 막 눈치 보는
0: 바꾸게 되면 이분한테 가입하는 게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고
2: 또는 뭐 나는 이거 빼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막 꼬치꼬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은 잘 믿는데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은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0: 맞아요.
2: 이런
0: 맞아요.
2: 좀 남을 위한 보험을 내가 가입한
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미 한 회사에 속한 상품이 보험 상품이 여러 건 가입돼 있는 이런 경우 꼭 3484번님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일단은 기존 보험부터 먼저 확인해봐야겠죠. 그래도 내가 돈 내고 가입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확인 먼저 하고요. 어떤 보장들이 좀 중복되어 있는지 보험료는 또 얼마를 내고 있는지
0: 네.
1: 반대로 지금 필요한 부분에 이제 부족한 보장은 또 무엇이 있는지 네. 함께 보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0: 예.
1: 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혹시 다른 회사에는 어떤 것들인지 비교해 보는 거죠.
2: 네. 그리고 기존 보험이 아주 오래됐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했던 보장 중에서는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0: 네.
2: 뭐 일삼종 수술비나 뭐 네, 일반암이 네, 네. 갑상선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가입도 못하죠.
0: 예.
2: 그래서 보험 점검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과거에 가입한 건 다 없애고 새로 하자 이게 아니라
0: 예.
2: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도려내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든지
0: 예.
2: 아니면 아예 가입 자체를 잘못한 거는 조금 이제 환급금을 좀 고려해보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0: 예. 아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오래된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1: 네.
0: 어떤 걸 특히 유의해서 제일 먼저 점검하면 좋을까요?
1: 우선 저희가 볼 때는요. 지금 나에게 맞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0대에 가입한 보험과 50대에 필요한 보험은 당연히 다릅니다.
0: 예.
1: 나이도 달라졌고요. 또 그 시기만큼 직업도 바뀌었겠죠. 그렇죠. 자, 가족의 상황이나 소득도 달라질 수 있고요.
0: 네.
1: 자, 그런데 보험만 처음 가입했을 때 그대로라면 한 번쯤 이거는 정말 검토가 필요하겠죠.
2: 그렇죠. 특히 뭐 40대, 50대 분들 앞으로 위험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가셔야 되는데
0: 예.
2: 뭐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시기니까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큰 질병이 생겼을 때도 뭐 치료비 문제도 문제지만 일을 내가 못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0: 예.
2: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0: 예.
2: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면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죠.
0: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의 이 보험 회사가 몇 곳이냐, 뭐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것보다 돌고 돌아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지금 갖고 있는 내 보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1: 그렇죠. 맞아요.
0: 네. 그걸 먼저 봐야 된다.
1: 맞아요.
0: 이거군요.
1: 보험이 네. 내가 두 건이 있든 여덟 건이 있든 열다섯 건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 가입을 되어 있든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든지 간에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내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뭐 가족력이나 내 건강 상태나 내가 혹시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대로 이런 질병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발병할 수 있는 이런 질병까지
0: 예.
1: 함께
0: 예.
1: 보장이 가능한지
0: 네.
1: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보험료, 적절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0: 아니, 오늘도 그렇지만 저희 늘 이 방송 진행할 때 반응들 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가입할 때는 그래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설명도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몇 달만 지나도 몇 년만 지나도 아 내가 어떤 보험 가입했더라? 내가 무슨 보험 갖고 있지? 이거 잘 몰라요.
2: 그렇죠. 모르죠.
0: 어떻게 확인?

0: 을 해야 됩니까?
1: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소통을 좀 하는 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 방들이 있는데 예. 그 경우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제가 예. 매일 찌르니까 이렇게, 네네. 이렇게.
2: 찔러요?
1: 매일 찔러요.
2: 매일 찔러요.
1: 예, 뭐 소식지 같은 거 드리면 예. 갑자기 이제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예. 저 뭐 가입돼 있나요?
0: 이거 건강 저 트레이너 개인 트레이너
1: 하듯이 있듯이 예. 식단 관리해주는
0: 개인 전문가가 있으시면 참 좋겠다.
1: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내가 가입이 잘 돼 있는지도 매번 검토하게 되고 예, 특히 사고 꼭. 났을 때 연락을 꼭 하세요.
0: 예, 예, 그건 뭐, 너무 좋은 케이스죠. 예,
1: 그런 것들 있죠.
0: 예. 그게 아니라면 좀 여러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날 잡고 가입했 어떤 게 있는지 보험 보장 내역이 어떤 건지 한번 쫙 펼쳐보고 혼자서 시작해보리라 이러면 야 이거 여간에서
1: 시작과 동시에 책을 딱 덮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오히려 역질문을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0: 아 이건 그건 또 예.
2: 근데 그런 분들 보면
0: 부작용이 아니라 순작용이고.
2: 근데 너무 고마워,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고 예. 뭐 뿌듯할 때가 많거든요.
0: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저는 이 시간 진행할 때마다 아 이런 두 전문가 분들이 내 단톡방 안에 들어와 있으셨으면 좋겠다. 개인 SNS 안에 들어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1: 아직도 초대 안 해주셨나요?
0: 자,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가 이 시점에 나옵니다.
2: 예.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오늘 들어볼게요. 예. 자, 아나운서님 저희랑 하는 방송은 아마 일단은 이번 달은 오늘의 마지막이죠.
0: 아,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는.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자, 제 청취자분들한테 예. 오늘 정답을 드려야 되니까. 예. 자, 오늘의 퀴즈. 자, 보험을 가입시켜준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면 다른 상품과 비교해보는 게 예의가 어긋나는 거다. 맞으면 오, 틀리면
0: 아, 이게 문제예요.
1: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0: 정영환 팀장이 문제 주시는데.
1: 도덕 시간인가요?
2: 네, 맞습니다.
0: 이재한 팀장님이 피식 하고 웃음이 새 나오시네. 예.
1: 질문이 참.
0: 오늘 저 쭉 사연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예. 아예 문제가 너무 예. 유치원 문제 같았습니다. 보험을 가입시켜준 사람이 친한 사람이면, 아예 다른 상품과 어떻게 비교해? 비교해 주는 건 예의가 아니다. 예. 그렇지. 예의가 아니지. 하지만, 그래야죠. 예. 자, 정답. X.
2: 자,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 정말 쉬운 답에 대한 대답은 잘 하시는데 행동을 못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이게 그냥 웃고 막 너무 쉽네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너무 어려워요.
0: 정에 약하잖아요. 정에.
2: 정도 있고 관계성도 그렇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친한 분에게 가입을 했다고 해서 이 보험 내용을 다른 사람 혹은 전문가한테 확인하는 거는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0: 예.
2: 자, 보험을 점검하는 거는 그분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은 내가 이 보험을 내야 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귀에 딱지가 앉도록 두 분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회사에 보험 몰려 있어도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내 보험 안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이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회사마다 보장 범위도 다 다르고 심지어 보험료까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확인 절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아무래도 확인해 보시기 어려울 테니까 전문가 상담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여기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4728번님이신가요? 3819번님이신가요? 30대 여성입니다 하셨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서 6개월마다 추적관찰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약을 먹거나 수술한 건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암보험이나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 이 상태에서 새롭게 가입할 수 있나? 예.
2: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쉽진 않겠죠. 예. 왜냐하면 이미 이 갑상선 쪽에 무언가가 발견됐다라는 내용은 적혀 있지만
0: 네.
2: 이걸 보험사에서 인수를 해준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보고 가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예.
2: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를 조금 여러 군데 심사를 넣어보고 또 이런 걸 좀 부담보다 좀 최소로 잡아주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것도 비교를 좀 하셔야 되네요.
1: 요즘에 간편보험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은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유병자보험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0: 좀 먼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 뭐 약 여러 가지 종류 많이 드시는 분 많이 계세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 통풍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이 간편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일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또 하실 수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간편보험들이 워낙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일반 보험을 찾지 마시고 간편보험으로 이제 좀 유병자 보험을 할인을 최대로 다 받아서 준비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4728번님 질문이었네요. 네. 50대 남성입니다. 5년 전에 위암 1기 판정받고 완치됐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읽어버렸네요. 7688번님. 암보험 추가로 가입하려고 보니까 재진단암 2차암 특약이 있던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 저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재진단암 2차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0: 이거는 약관을 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1: 예.
0: 재진단암이라고 하면 일단 말 그대로 그 약관상에서 보면 일반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진단을 받으면 이 특약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1: 네네.
0: 근데 2차 암은 사실 조금 약관마다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0: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같은 부위의 암을 두 번 보장을 하는 개념인지
1: 예.
0: 아니면 이제 뭐 아예 다른 암을 새롭게 보장을 하는 그런 개념인지는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으로 구체적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민원실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팀장님과 저는 또 한참 이따 다시 뵙겠네요.
2: 네.
1: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1: 자, K-Wheel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이일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영동대교에서 여의하류 구간은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있는데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벌말 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길게 속도로 못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 구리 방면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의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중원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이일대 혼잡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송파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토평까지 광암터널에서 서안암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s ever going to end, because it is. 3, 2, 1. Not bad, eh? I like it. Come o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에는 강한 노을이 예상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5.7도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과 교통량도 많아서 뒤로 여의 상류에서부터 정체가 되고요. 방화대교에서부터 가양대교까지도 하남 방면 밀립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한강다리 건너기에 월드컵 대교, 반포 청담 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동호대교는 양방면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분당 수서로가 유난히 청담대교 방면 길게 정체로 벌말 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힙니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대구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전

0: 딴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소공로 회원사거리에서 한국은행 방면 중앙우체국 앞에서 한계차로를 이용한 집회가 있는데요. 8시 10분경부터는 회원사거리 을지로 1가 종로 2가를 거쳐 세종대로 사거리 또 동화면세점 앞까지 한계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의사당대로 여의도공원에서 국회 앞 지하차도 북단 방면으로도 한계차로를 이용한 집회가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면 봉천터널 한 2, 3차로에서는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라 불편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서운 분기점 진출로 부근 합류 구간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부천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안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와,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제플린 락앤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까 모르겠는데 이 락앤롤 노래 나오면 오늘 초대 손님이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보통 저희가 주중 하이라이트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초대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손성우님.

잠시 후에 우리 만날게요. 그 전에 우리 선성우님께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손성훈, 내가 선택한 길. 아, 목소리가 진짜 너무 멋있죠? 손성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야,
1: 반갑습니다.
0: 네. 저희가 사실은 밖에서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네. 이렇게 만나니까 또 굉장히 또 다른 또 색다름이 있네요.
1: 네, 네. 참.
0: 일단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새벽 공감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 권순우의 새벽 공감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와 보니까 이 권순우 씨가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예. 아무튼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네.
0: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손성훈 그러면 늘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수식어가 있었죠. 신화위 보컬 출신의 손성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 네.
0: 그 말은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1: 저는 뭐 되게 좋은데요. 너무 네네. 좋고 뭐 신화위라는 밴드가 뭐 가지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좋습니다. 예, 좋고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0: 아, 뭐.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우리 손성훈 씨 나온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1: 네네.
0: 예고할 때 이제 신화위에서 노래하셨던 이렇게 좀 소개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네. 혹시 제가 기사를 막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일본에서 활동을 했던 기사가 있어요.
1: 일본이요?
0: 네. 예.
1: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첫 이제 그 앨범 내기 전에 저는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밴드 멤버들이 저희 고등학교 선후배들이었는데 이제 그 기타에는 그 진우라고 히치하이커로 활동도 하고 그 전에 뭐 롤러코스터에서는 베이스를 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네, 그러다가 예, 뭐 그 히치하이커라는 뭐 DJ로서도 뭐 세계적으로도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SM이나 하이브 지금은 하이브 프로듀서로 있었고요. 되게 그런 그 친구랑 해서 같이 전사라는 밴드로 활동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앨범 내고 공연하고 뭐 방송도 하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죠. 예.
0: 네, 좀 독특하네요. 그러면 네네. 그 전사 워리어?
1: 워리어. 네.
0: 그 전사라는 밴드에 일본 분은 안 계셨고요.
1: 네, 전원 한국 사람이었고요.
0: 아,
1: 근데 우연히 운 좋게 그 일본에서 엄청 그러니까 제일 큰 공연 기획사였는데 그 픽업이 돼 가지고
0: 네,
1: 그래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군복무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매번 이 그 병무청에 가서 이거를 띄어왔 이게 그때는 이 비자가 있었을 때여가지고
0: 아,
1: 맨날 네. 그 갈 때마다 비자 받으러 병무청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주 혼났네요. 그랬어요.
0: 잠깐만 그러면 그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일본에 활동하러 갔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1: 그때 저
0: 때였지?
1: 제가 20살. 20살, 21살. 예.
0: 그러셨어요.
1: 네네.
0: 오, 그럼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셨겠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뭐 앨범 녹음할 때도 뭐 프로듀서들이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얼스 쉐이커라고 거기에 보컬분 또 리액션 뭐 거 기타 치시는 분 그 당시에 엄청 거기 유명하셨던 그 락 하시는 분들이 프로듀싱도 해주시고 직접 예 와주셨었어요. 예.
0: 아.
1: 녹음실도 그 후지산 밑에 무슨 리조트 스튜디오라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뭐 2박 3일 이렇게 자면서 거기서 식사도 거기서 다 해결하고 그런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0: 아니요, 스무 살 때부터 너무 예. 대단한 하이 퀄리티의 경험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1: 공연도 뭐, 그, 요요기 스타디움, 요요기 경기장이라고요.
0: 네네.
1: 뭐 한 2, 3만 명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도, 뭐, 단독 공연은 아니었지만,
0: 네.
1: 그런 데서도 하고, 뭐, 조그만 라이브 클럽부터 뭐, 여러 군데, 오키나와까지 가서 공연, 뭐, 전국, 뭐, 일본 전국, 돌아다니면서 했었어요.
0: 스무 살, 스물한 살 때.
1: 예.

0: 진짜 몰랐던 사실이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곡으로 네. 내가 선택한 길 이 노래를 선곡을 했어요. 이 노래가 드라마 주제가이기도 했고
1: 네네네. 네.
0: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솔로 앨범을 이제 1집 내고 2집을 딱 내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폴리스 드라마 이 음악 감독 겸 이제 이 앨범 제작자 분께서 저한테 좀 노래 한 곡 주제가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예 부르게 됐어요. 그 유명했던 그 제작자죠. 예, 정원탁 씨라고 뭐 그 되게 큰 기획사였는데
0: 네네.
1: 그분이 이렇게 김영석 씨 곡이고 네. 해가지고 해서 너무 곡이 좋고 가사도 최정은 씨라고
0: 네네.
1: 엄청 그 유명하신 분께서 저는 그냥 숟가락만 아니야 그냥 목소리만 얹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무 곡이 좋아가지고 예.
0: 근데 그 좋은 곡에 네. 딱 찰떡인 그 목소리가 얹어졌으니까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신곡이 나왔죠?
1: 네네 오랜만에 제가 네네. 정규 앨범으로 7집이에요 7집인데 그동안 좀 여러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되게 슬럼프에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예전에 뭐 작업해 놨던 곡들 그리고 써 놨던 곡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또 음악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앨범 내서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앨범 냈습니다.
0: 예. 어떻게 홍보는 좀 하고 계세요?
1: 예, 그 이제 막 시작인데요. 이렇게 또 권순우 씨께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예, 오늘 또 나와서 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0: 네, 라디오 첫 번째로 나간 곳은
1: 아 예 어제 그 김종서 씨 예 아. 종서님이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0: 네네
1: 거기 게스트로 출연했었습니다.
0: 아, 그리고 이제
1: 이번이 두 번째
0: 저희가 두 번째 예, 예. 아, 영광입니다.
1: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예.
0: 아, 또 신곡이 나왔다고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찾아주시고
1: 네.
0: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선성훈 하면은 네. 다들 이 사연 오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1: 네네.
0: 그래서 요쯤에서 고백 한 곡 듣고 그리고 네. 신곡 얘기 좀 하면서 신곡 예.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 예.
0: 네.
1: 예.
0: 손성훈입니다. 고백.

0: 네. 저희에게 너무 친숙한 노래죠. 고백 듣고 왔습니다. 혹시 이 고백이라는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 우리들은 잘 모르는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1: 에피소드요?
0: 네.
1: 특별히 뭐 에피소드보다는 이 곡은 되게 저도 좋아하는 곡이지만 이게 또 이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0: 네네.
1: 뭐 아, 술 한 잔 걸치시고 이렇게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예, 감사한 곡이죠.
0: 네. 이 노래 작곡은
1: 작사 작곡은 이제 신대철 씨가
0: 아, 했었죠. 예. 그러셨구나.
1: 신대철 씨가 제 네. 솔로 앨범
0: 네네
1: 1집 2집 프로듀서였거든요.
0: 그래서
1: 그 제가 솔로 앨범 내기 전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 그 마치고 잠깐 이제 그 자유라는 그때 신대철 씨하고 김영진 씨, 오경환 씨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라는 그 앨범을 내고 활동할 시기가 있었어요.
0: 네네.
1: 그 멀어져 간 사람아가 거기 나왔던 곡인데 나중에 네네. 알려졌죠. 그
0: 네네.
1: 그 밴드에서 제가 이제 객원 보컬로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이태원 뭐 이런 데서.
0: 아. 네. 그러면 신대철 씨,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네. 신화위 한번 얘기를 해보면
1: 네네.
0: 들어가게 된 배경과 탈퇴 배경까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 아, 예. 일단은 그래서 그 제 원래 프로듀서였고 그래서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신화위 얘기도 아 형님 왜 신화위 요즘 안 하세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나오다가 그럼 해보자. 예,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엄청 이제 대철이 형님은 많이 망설이셨죠. 과연 이거를 이제 김종서 씨하고 서태지 씨 있을 때가 이제 4집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좀 그 시간이 많이 빈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해서 하는 도전을 해서 앨범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셨다가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 저도 5집 앨범 내면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예.
0: 아 그러면 그 전에 멤버가 4집 때까지의 멤버가
1: 네.
0: 그 김종서 그 다음에 베이스는 서태지가 있고 예, 그게 4집.
1: 예. 네네 그렇죠.
0: 그러고 나서 이제 공백이 좀 있었나
1: 예,
0: 보죠.
1: 예예. 예.
0: 그리고 이제 김종서 선배님은 솔로로 나가시고.
1: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보컬이었고 이제 드럼에는 누구 드라 이름 베이스에는 정한종이라고
0: 네네.
1: 예, 한종이 제 전사에서도 베이스 쳤던 그 친구인데 예, 그 친구랑 드럼에는 신동현 씨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내서 활동하고 했었죠.
0: 예. 아 그랬구나. 예, 신동현 씨가 거기 있었어요.
1: 예, 예. 5집부터 저 나간 후에도 많이 계속했었어요. 예.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
1: 저 이후에 이제 김바다 보컬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멤버들은 계속 같이 많이 활동을 했을 거예요. 예.
0: 그 제가 옛날에 밴드 하기 전에
1: 네.
0: 뭐 공식적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 그거 하기 전에
1: 네.
0: 이렇게 연습실에 모여서 같이 합주하던 밴드 이름도 없어요. 그냥
1: 예.
0: 카피곡하고 20살 초반에 그때 저희 드럼이 신동현이었어요.
1: 예. 예.
0: 참 좁아요, 그렇죠?
1: 예, 예. 그러네요.
0: 네, 신곡 얘기 좀 해볼게요.
1: 네,
0: 이번에 신곡은 어떻게 CD로 나오나요, 아니면은?
1: 아, 저는 이번에는 제가 그냥 디지털 온라인 앨범으로.
0: 곡수가 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9곡인데.
0: 9곡.
1: 그래서
0: 네네.
1: 이제 추후에 CD나 CD보다는 제가 LP를 좀 만들고 싶어서요. 그거는 좀 추후에
0: 네네.
1: 만들어서 뭐
0: 네네.
1: 한정판으로
0: 네.
1: 판매를 하든 뭐 선물을 하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만.
0: 아 저는 예. 당연히 수록곡이 꽤 많다고 얘기를
1: 네네.
0: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CD를 발매를 하거나 아니면 예. 또 요새는 그 뭐지? USB가 이렇게
1: 네네.
0: 상품처럼 아이돌도 예. 그렇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나 그랬더니
1: 예.
0: 아직은 그 생각이 없으신 거구나.
1: 네네.
0: 그리고 좀 지나서 LP로.
1: 예, LP. 이 전에 제가 이제 4년 전에 리턴이라는 그 리메이크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0: 네.
1: 제가 CD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CD를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한 네 박스가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아이고 CD 한 좀 처치 곤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네. 그 고민은 다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한 곡 들어볼 네. 건데 어떤 거 들을까요?
1: 예, 다 저는 애정이 가는 곡들이지만 네. 타이틀곡으로 다 줄 거야라는 곡이 있어요.
0: 다 줄 네. 거야.
1: 예, 예. All for you. 아. 영어로 하면 예 그런 곡인데요.
0: 네. 삼성은 예. 신곡입니다. 다 줄 거야. 네. 듣겠습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1: 네. 다 줄 거야. 아, 잘 들었습니다. 어, 이거 곡 작사 작곡은 혹시?
2: 예, 제가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하셨고요.
2: 네네. 어. 이번 앨범은 거의 이제 제가 만든 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 어. 아까 중간에 아까 같이 들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베이스가 좀 독특하게 네네. 베이스는 어떤 분이 하셨죠?
2: 베이스 이제 이 곡 편곡자신데요.
1: 네네.
2: 그 김영진 씨라고 예전에 이제 임재범 씨랑 김도균 씨랑 아시아나란 밴드에서 그 이외에 뭐 카리스마 뭐 신하위 김종서 밴드 뭐 뭐 그런 그
1: 네 이런
2: 예 화려한 그 이력이 있으신 형님이신데 요즘은 이제 프로듀서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앨범도 이제 이 곡도 프로듀싱 해 주셨고.
1: 아.
2: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1: 예. 아, 네. 어 저희 저도 지금 베이스가 없는데.
2: 아, 그러세요?
1: 농담입니다. 자, 아까 우리 신하위 이제 들어갔던 네네. 배경을 우리가 쭉 설명을 잘 들었어요.
2: 네네.
1: 그러면 이제 또 탈퇴 배경도 또 아, 궁금해지는데요.
2: 네. 좀 아픈 기억이지만.
1: 아, 혹시 이제, 제가 괜히.
2: 아닙니다. 네. 탈퇴하게 된 이제 계기는, 사실은 조금 뭐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이제 그 신하위 5집 앨범 이제 제작하신 그 회사가
1: 네.
2: 그 유명 외국 그 회사예요. 지금도 있는
1: 외국 회사.
2: 예,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 그 회사 이제 레코드 회사인데
1: 네.
2: 그 회사에서 이제 앨범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와중에 거기서 이렇게 멤버들 다 있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물론 신대철 씨가 리더시고 이제 다 그렇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거기 뭐 직원 한 분이 나머지 멤버들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1: 아니,
2: 사람 앞에서 막 그런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1: 아니 그러니까 밴드가 다 이렇게 있는데
2: 예.
1: 그 앞에서
2: 예.
1: 그러니까 막말로 하자면 니네는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예, 예, 라는 뭐 말을 그런, 그렇게 했다는
2: 예, 예,
1: 거죠.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 허허.
2: 제가 내가 선택한 길도 히트했던 이후에 제가 소속사 이제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1: 네네.
2: 엄청 유명한 이제 굴지의 기획사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뭐 강남에 집 한 채 넘는 금액에 막 계약금 준다 그러면서 서로들 막 이제 제 앨범을 제작 솔로 앨범을 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1: 네네.
2: 저는 사실 음악이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았고
1: 네,
2: 그래서 그리고 또 신대철 씨 음악도 좋았고 그 전에 뭐 임재범 씨나 김종서 씨 그런 신하위의 그런 계보를 한번 잊고 싶어갖고 네, 모두 다 뿌리치고 했었는데
1: 네.
2: 그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좀 너무 허탈감도 들고 실망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1: 그랬겠어요, 그래서, 진짜.
2: 네. 물론, 권순우 씨도 밴드 활동을 많이 하시고,
1: 지금도 네네.
2: 하시고 계시지만, 저도 사실 밴드는 이렇게 다 가족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1: 그렇죠.
2: 좋아하거든요.
1: 네네. 그렇죠.
2: 상업적으로 뭐 그냥 음악적인 부분만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 같고, 그런, 패밀리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밴드를 참 좋아했는데, 또,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1: 어, 그때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2: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다 감수를 하고
1: 네.
2: 계속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제가 좀, 예,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죄송했죠. 딴 멤버들한테는.
1: 성훈 씨 솔직히.
2: 예.
1: 욱 있죠, 욱.
2: 아, 예, 조금. 아, 뭐야, 막 이런 소리. 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 락커들은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예, 예. 있죠. 예. 네, 또,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있죠. 예,
2: 예.
1: 그런 게. 에라, 뭐 이런 게 좀 있죠. 예,
2: 예. 에라,
1: 네,
2: 예.
1: 맞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하위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손성훈 씨가 신하위에 있었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
2: 네.
1: 제가 그 리스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제가 도얼스 때문에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2: 아, 그러세요?
1: 네네.
2: 저도 그래서, 너무 도얼스 좋아하는.
1: 중학교 네, 3학년 네. 때 오. 도얼스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짐 모리슨이라는 사람 일대기를 보면서 예. 그 어린 내가 겉멋에 예, 아, 나 예. 저렇게 살고 싶은 거. 아, 예.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2: 아, 그래서 좀 헤어스타일도 지금 약간 지금 빔 모리슨 스타일이신데요. 아, 예.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예.
1: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비밀리에 아, 예. 혼자만 제 멋에 취해서 아, 이렇게 짐 모리슨 머리 하고 다니는 건데요.
2: 아, 예. 아.
1: 어, 근데 신하위 5집에 손성훈 씨가 불렀던 Waiting for the Sun이 예, 딱 예. 있는 거여서 이야, 이게 웬일이야.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자, 신하위 5집에 있는 도얼스 커버곡입니다. Waiting for the Sun 듣겠습니다.

0: 시나위, Waiting for the Sun 듣고 오셨습니다. 야, 그 도어스 곡 커버를 했는데, 아, 성훈 씨도 도어스 좋아하세요?
1: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죠. 예. 짐 모리슨도, 예.
0: 네, 그러면 그 시나위라는 밴드 전체가 이, 아, 우리 이 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어떤 이런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알기에는 신화위 그러면 무조건 신대철 씨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은요.
1: 어, 네.
0: 이 노래의 배경은 어떻게 된 거죠?
1: 예, 저도 좋아하고 그 신대철 씨도 엄청 좋아하시는 밴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저희 공연 커버곡 공연 그 연습하다가 아 이거 이왕이면 이거 앨범에도 한번 내자.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0: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 노래, 네. 진짜. 아, 막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저희가 한 달, 두 달 전에, 모던 빈티지라는 밴드가 여기에 출연을 했었어요.
1: 아, 네.
0: 근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분이 신화위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손성우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예.
0: 되게 멋있는 보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제이크 장이라고.
1: 아, 제이크 장, 네. 예, 예.
0: 네, 네.
1: 알고 있습니다, 예.
0: 네, 오면서, 어우, 저기, 그, 신화위에서 같이 했던 그 예. 역대 그 가수들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네, 그분들 중에서, 어우, 자기는 손성훈 씨 너무 좋다고 아. 멋있다고 이렇게 또.
1: 아,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얘기를 하고 갔네요. 아이고, 고맙네요.
0: 네, 그래서 그 제이크 장 지금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네, 어우, 기타 아주 너무 잘 치고 음악 너무 잘하는 후배죠. 네.
0: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그 락의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네, 네.
0: 이렇게 좋은 노래도 많고 좋은 가수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기타리스트들 예전에 그 신대철 씨가 이제 한참 선배님이라면 지금 한참 활동하고 있는 제이크 장 같은 사람들도 네. 있고 근데 우리나라 락의 토양은 왜 이렇게 좀 부족하고 약할까요?
1: 하, 참 그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0: 아, 설 가지 있어요.
1: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0: 네.
1: 저 제 생각에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역사적으로 약간 이게 좀 이게 또 들어가게 되는데
0: 네.
1: 좀 이 저희 이 나라가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와오면서 이 외국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 거에서
0: 네.
1: 좀 많이 이렇게 좀 블로킹 아니면 이렇게 좀
0: 쇄국 정책
1: 예, 예,
0: 같이
1: 그런 네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0: 네네.
1: 아무래도 이 락의 이 문화나 락의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 뭐 일본 경우만 해도 일찍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0: 네네.
1: 뭐 문화나 음악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이제

0: 일본화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한국은 조금 그게 조금 그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1: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다 여쭤보는 부분이 아, 예. 한국의 지금 락 토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다들 좀 아쉬워들 하시죠. 예. 특히 지지난주에 나오셨던 사랑과 평화 같은 네. 분들은 너무 획일화돼 있다.
0: 아.
1: 트로트면 트롯에 또 우우 다 몰려가고 아이들이면 또 아이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야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손성우 씨도 이제 락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0: 네.
1: 그 지금 홍보 때문에 어차피 중요하시겠지만 미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아 대한민국 지금 네네. 상황의 미디어 분께
1: 일단 트로트는 풍년이고 그렇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했을 때 네네. 보면은 PD 분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 무슨 사장부터 뭐 PD 분들 하마터 뭐 무슨 뭐 일하시는 분들까지 거의 다 밴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예.
1: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0: 예, 예,
1: 다 일은 이제 방송국 PD인데
0: 예, 예, 예. 그만큼 음악을 그 밴드 음악이나 락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 권순우의 음악 공감처럼
1: 네네네.
0: 권순우 씨가 이렇게 또 여러 음악 이렇게 락 음악 많이 이렇게
1: 네네.
0: 많이 들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본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앨범 아니 곡 그 락을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하는데
1: 네네.
0: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지 좀 방송국 분들이 락 음악을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나 네, 그래서
1: 아니, 뭐,
0: 자기가
1: 아니,
0: 자기들이 좋아하면은 많이 그런 걸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지금 잠깐만
0: 아,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1: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살짝 표정이나 이게 우기 또 올라올 뻔했어요.
0: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1: 네네.
0: 보면은 방송국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뭐 권순우 씨나 뭐 여기 계신 PD님들 엄청 음악 많이 아시고 음악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예. 아, 황정호 PD는 예. 락 음악 좋아합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음악도 또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시는 거고. 예.
1: 아, 네. 그 외인 부대 리메이크 곡?
0: 네, 네.
1: 이게 지금 선곡에 있어요?
0: 예, 예. 네네. 이번 앨범에.
1: 네, 어떤 곡인지 한번.
0: 그, 줄리라는 네. 곡인데요.
1: 줄리?
0: 예, 예전에 임재범 씨가 이제 불렀던, 외인부대에서 불렀던 곡인데, 제가 참 그 임재범 씨 노래 중에서 네. 이 노래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외인부대에서 네. 나왔을 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 이지용 씨가 작곡하고 임재범 씨가 작사한 곡이에요.
1: 그래서
0: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빌어가지고.
1: 아, 요번에요?
0: 예. 아, 이 전에. 네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리마스터링 했는데요.
1: 네.
0: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앨범을 발표하게 된 곡이에요. 예.
1: 그 임재범 씨하고도 전화해서 좀 부탁을 좀 하고.
0: 네네. 임재범 형하고도 제가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1: 예. 그러셨구나. 예.
0: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전화했다 해서
1: 네.
0: 했더니 흔쾌하게, 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1: 아, 제목이.
0: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줄리, 예.
1: 줄리?
0: 예.
1: 그러면 그 줄리 요 곡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네. 네,
1: 끝날 때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신곡을 내셨으니까
0: 네.
1: 공연이나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0: 네. 뭐 활동 일단은 제가 원래 조금 이 앨범이 여름에 나와가지고 제가 앨범 내자마자 이렇게 쇼케이스 겸 공연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말리는 게 이렇게 뭐 무슨 한여름 더위에 누가 공연 하는 사람도 지치고 오는 사람도 지친다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미뤘어요. 그래서 가을쯤 공연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연장 좀 알아보고 있는 중.

0: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런 미디어 활동, 말씀하시는 것처럼 틈틈이 불러주시면 나갈 거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그, 요번에 뮤직비디오를 제가 이제 직접 곡들을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그, 유튜브죠?
1: 네, 유튜브.
0: 유튜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소홀했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활동, 유튜브에 제 컨텐츠를 많이 좀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기사 보니까는 AI로 다 뮤직비디오를 다 제작을 하셨다고.
0: 네. 요즘 뭐, 그 AI 그 뮤직비디오는 그런 편집 툴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저도 원래 뭐 컴퓨터도 뭐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1: 네.
0: 이렇게 한번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1: 네.
0: 또 제가 직접 만든 곡을 제가 직접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1: 네네.
0: 왠지 뭐 꼭 제가 무슨 영화 감독 된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뭐 스토리도 짜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서 지금 한 6곡 지금 만들어가지고 발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9곡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직접 출연하는 그런 콘텐츠로 좀 이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1: 네, 오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예.
1: 노래하는 가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0: 예.
1: 여러 가지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를테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딱 그 요점만,
0: 네.
1: 요점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맞는지,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는 어떤 이런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말을 잘하거나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노래하는 사람 어떤 이런 느낌을 제가 아주 많이 강하게 봤네요. 진짜.
0: 네.
1: 그래서 노래를 잘하시나 봅니다.
0: 지금 칭찬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오늘 한 시간 어떠셨어요?
0: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네. 즐거웠고요.
1: 네.
0: 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는 그 네. 분이랑 또 이렇게 DJ와 게스트 관계에서 있으니까 편하게 아주 그냥 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아유, 네. 저도 그냥 너무 편안하게
0: 네.
1: 한 시간 잘 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곡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다시 한번 곡 제목이 줄리.
0: 예, 외인부대 곡인데 제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1: 리메이크를 예. 해서 요번에 다시 수록을 했던.
0: 예. 네네.
1: 네, 아유 오늘 손성훈 씨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손성훈 줄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훈 씨.
0: 네, 저도 고맙습니다.
1: 예,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 고마워요.

0: K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t spells the thrill of first nighting.

bottom in New York. It lifts you up when you're let d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지역에 따라서 비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월요일 밤까지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소강 상태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2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습도는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상황 대부분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금 북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 서행 정도로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춘천 부근 고장난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26.1도인데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이지만 습도는 높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반포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4차로에 사고 있고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뒤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서초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까지 밀린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에는 또 서양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 부근 고장난 승용차 세워져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팔탄분기점 부근에도 역시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대부분 소통 원활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서행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 부근, 또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2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 그리고 천안 분기점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방면 정체 시작됐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